I know.

네 같은 한강가 와 걸었던 손가락 그 간단한 막아 내 맘과 달아마 나갔던 가슴아 답답하며 사랑받아준 사람 골아픈 나란 남자만 바라본 널 위해 나를 바친다 널 사랑한단 말이 부족한 오늘 밤 네 번째 손가락을 빛내줄 거야

네 같은 한강가와 걸었던 손가락 그 간단한 말과 내 마음과 달라 말라갔던 가슴아 답답한데 사랑받아준 사람 골아픈 나란 남자만 바라본 널 위해 나를 바친다 널 사랑한단 말이 부족한 오늘 밤 내 번째 손가락을 빛내줄 뿐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이제 남부지방까지 확대됐고요. 그래도 서울 시내의 비는 거의 그친 상태인데 도로는 비에 젖어서 여전히 미끄러운 모습입니다.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방면으로도 사근램프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2차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지금도 행주대교 부근부터 물기 시작합니다.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인데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상황이 강변북로보다는 조금 낫지만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가는데 30분, 이후로도 여의도 통과는 내내 밀려있고 영동대교 조금 못 가 2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삼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 고척교 조금 지나 2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는 1시간이 넘도록 아직 서 있습니다.

한신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한신호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건지 낙엽비가 떨어지는 건지 밤사이 내린 가을비에 노랗고 붉은 단풍잎들이 길 위에 착 달라붙었네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올려다봐야 보이던 잎들이 오늘은 발끝에서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햇빛 아래서는 미처 몰랐던 붉은 빛도 노랗게 물든 잎의 가장자리도 젖은 길 위에서는 또렷하게 드러나는데요. 비에 젖은 단풍이 이렇게 고운 걸 보니 가을이 한참 깊어지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곱게 물들수록 가을과 헤어질 날도 가까워진다니 벌써부터 조금 아쉽네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폭송. 10월 17일, 13일 목요일, 목요일? 17일 목요일? 어떻게 된 거지? 아, 정신없네요. 첫 곡, 장현의 빗속의 여인. 함께 했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정신을 놨습니다. 요 며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요. 뜨거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번 비로 가을새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아, 안개가 싹 걷히듯 모든 것 사물들이 더 발꽃쟁하게 보이겠죠. 이 치는 고운 단풍이 아쉬운 건지 흘러가는 계절이 아쉬운 건지 아니면 내 청춘이 아쉬운 건지 가을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마음속에 담아있던 생각들 그리고 담아두었던 많은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보시죠. 4030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출첵합니다. 가을비가 제법 내렸어요. 내일부터는 춥다니 감기 조심들 하십시오. 제 지금 코끝이 찡하네요.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16일 날 있을 공연 연습했거든요. 춥더라고요. 아유, 또 에어컨 기계 보호하는 그 에어컨 참. 에어컨 그 온도 보니까 18도로 해놨더라고요. 야, 감기 기운이 쫙 오더라고요. 아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다수가 더하니. 5584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비가 오니 야, 이젠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아, 겨울이 온다고요? 추워요 지금. 오늘도 저 반팔 입고 나왔거든요. 집에서 나오는데 아, 이 정도는 하고 나왔는데 아, 온 세상이 온통 에어컨도 있죠. 가을바람도 있죠. 날은 춥죠. 오늘 나가실 분들 여벌 옷 하나 잘 챙기시면 몸관리 좋을 것 같습니다. 김초범마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대한민국 기타 춘호 형님. 아, 시형 오늘은 비가 와서 운동 안 하고 일찍 출근해 한포성 출첵합니다. TBS 정성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화 되겠죠? 이번 해? 우리 이번 해는 기다릴 수 있나요? 이번에 넘어가면은 그냥 엎어지죠 뭐. 안 되나? 방송 전파 사라질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 쭉 계속 해야 되겠죠. 3983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호 형님. 가을비 촉촉하니 진한 가을의 색이 더 짙어지네요. 남은 가을 더 진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폭송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가을 노래들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 이 곡도 있네요 오늘 선곡표에. 와, 기대돼요. 빨리 이 곡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제빠빠 오셨어요. 야, 춘호 형님 안녕하십니까. 가을비가 이상했던 더위를 걷어주네요. 가을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임을 확실히 알려줍니다 하셨어요. 이상했어요. 며칠 한 일주일 덥더라고요. 야, 밤은 또 춥고 정말 이상하다 싶었는데 비 한번 쭉 내리고 나니 아이고 미안해 하는 그런 사과의 인사가 그냥 나오네요. 푸른더님도 오셨어요. 근데 기상관측이 이뤄진 이후 가장 더웠다던 10월의 하루가 지나고 서늘한 아침을 맞습니다. 그 서늘함에 코가 맹맹하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 아, 최원형님의 노래네요. 그렇죠? 외갓집 사랑방 돌아가는 어린 삼촌들 옆에서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좋은 날 제대로 가을처럼. 자, 오늘도 한번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2시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현우 PD가 수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달하고요. 기대됩니다.

0: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요. 함춘호의 음감회 준비했습니다. 좋은 신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두툼해요. 이 종이 아껴야 되는데 1, 2페이지 그냥 앞뒤로 복사하지. 자, 3부 꼭 함께해 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입니다. 시민의 방송이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많이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어요.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 잘볼수 있고요. 사연과 그리고 사진과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의견,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가을이 되면은 우리 아나운서들은 목소리가 변할까?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의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공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헥토르 가정용 망치.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무슨 소리일까요? 오태호입니다. 기억 속의 멜로디. 그리고 이어서 송홍섭의 목소리죠? 연주 아니고요. 베이시스트 송홍섭의 내일이 다가오면.

이런 로켓돈을 하시네요. 전 목소리를 제대로 처음 들어봐요. 송홍섭, 내일이 다가오면. 베이시스트 송홍섭, 아, 위대한 탄생을 거쳐 송홍섭 밴드로 하고 한영의 많은 히트곡들을 편곡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김현식과 함께, 김현식 그 뭐죠? 나의 모든,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내 사랑 내 곁에. 이 곡 녹음할 때 프로듀서로서 김현식 선배를 많이 컨트롤하셨던 그런 어려움이, 아, 그래요. 그런 정말 멋진 베이시스트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노래를 이렇게 멋지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춘의 수다 11월 2일에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송홍섭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시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0583님께서 차소리 나오고 부릉부릉 바로 함디님 무슨 노래일까요 하는데 저도 바로 마치네요. 현우 PD님도 오태현님 좋아하시죠? 은근 자주 선곡되는 듯이요. 히히, 저도 좋아해요. 아, 저희가 우리 현우 PD가 오태오를 섭외하려고 전화까지 했는데 이렇게 낯을 가려요. 평소에도 이렇게 보면은 눈을 잘 못 마주치고요. 형님, 그리고 눈이 일단 아래로 쫙 깔립니다. 마이크에도 무려 무서워할까 싶어서. 아무튼 언제 가능하면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과 콩나무님, 아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함디님. 비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죠. 김선규님께서는 비 오는 화요일 오늘도 방구석 1, 2열 독차지하고 출첵합니다. 춘우님 반갑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2시간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2시간, 이제 1시간 한 30몇 분 남았습니다. 9537님께서 저도 봉사활동 가려고 반팔 입었는데 차량 히터 틀고 가요. 찍으셨어요. 95.1 라디오 고정하시고 차량 히터 틀고. 그래요. 히터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보통 이 요즘 차에, 웬만한 차에 다 그 통풍 시트 있죠. 한여름에 그 덕 많이 봤거든요. 와, 시원하게 개를 껐습니다. 일산마차의주님, 준호형님, 감기 올 것 같으면요, 그런 느낌이 들면 주무시기 전에 쌍화탕 데워서 드시고 종합감기약 하나 드시고 주무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제는 잠을 못 자가지고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양치하고 바로 잠잤어요. 아침 알람 울릴 때까지 정말 푹 잤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잘 자보기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교통정보 하나 전하겠습니다. 내부순환로고요. 성산방향입니다. 성산방향 사근에서 마장 가는 길 충돌사고로 1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야, 거긴 막히지는데. 와, 평소에도 좀 막히는 길인데 어떡해요. 지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엊그젠가는 내부순환로에 공연을 하는, 저 공사를 하는지, 공사도 공연이라네. 참, 모든 것이 공연과 연결되어 있느니 함디 어떡해요. 길이 엄청 막혔다는 그 뒷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그 연말 고질 그럴 일들 있죠. 멀쩡한 것 들뜨지는 않겠죠. 하지만 왜 굳이 저런 걸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속사정이 모르지만 보기엔 그렇습니다. 연말 고질 행사라고도 저는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요즘 곳곳에 공사로 인해서 지체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순환로입니다. 강남 순환로고요. 성산 방향. 여기는 평소에 차들 많죠, 여기도. 봉천터널 입구에서 관악터널 입구 가는 길. 여기도 추돌사고로 1차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강남순환로는 한 바퀴 타면은 제법 지출이 많이 되는 도로예요. 그러면 좀 막히는 게 덜하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돈을 내리든지 길을 더 뚫어두든지 이러면 또 돈 올린다 또. 말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여기 가시는 분들도요. 사고 소식 있으니까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막히면 그런가 보다 하시고 라디오의 볼륨을 좀 더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꼭 전하겠습니다. 정원영이고요. 다시 시작해. 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3: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함춘의 복성 2부 첫 곡, 김광진의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곡 듣고 싶었거든요. 좋네요. 담담하게 읊어내리는 그 편지의 가사들. 김광진 씨가 곡을 쓰고, 와이프 되는 허승경 씨가 가사를 썼어요. 허승경 씨의 이야기를 곡을 붙여서. 이렇게 무심하게 불러내리는, 이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더, 가사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0753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함대 형님, 제가 50 넘어서 겨우 찾은 일터, 거기서 어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 적응도 하기 전에 말이죠. 휴, 저의 요만 년 너무 지치네요. 차마 집사람에게 말을 못하고 오늘은 출근하듯이 나와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함디 형님의 좋은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제 힘든 시절도 조만간 끝이 나겠지요.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버텨버립니다. 오늘 하루는 형님의 보송 좋은 선곡을 들으며 힘내보겠습니다. 0753님, 그 성함과 주소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부족하지만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성함과 주소 샵 0951. 아, 일로 안 보내셔도 되겠죠? 그냥 문자, 가능한 문자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예, 문자 하나 주십시오. 0583님께서 편지, 이 노래 들으면 신랑부터 생각나요. 저희 연애 시절 신랑이 첫사랑과 헤어지고 김광진 편지를 들으며 그렇게 울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야, 용감하시네요, 신랑님. 그때부터 이 곡 나오면 제가 아직도 첫사랑 생각나? 하면 놀리곤 하죠. 그런데 저도 이 곡 좋아해요. 제 첫사랑도 어디선가 저처럼 늙어가겠죠.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각자의 첫사랑을 마음속에 담아두며 서로는 짐짓 모른 척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으로. 오백이 집사님께서, 함디님, 현우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출첵합니다. 아이, 오백이 집사님, 어제 뮤지컬 당첨되셨는데요. 답을 안 주셨어요. 샵 0951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제작사 측에 정보를 보내야 해서요. 그래야 제작사 쪽에서 명단 드릴 수 있습니다. 티켓을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개별적으로 언제 어디로 오셔서 티켓을 받아서 입장하십시오라는 정보를 드릴 거예요. 오백이십사님, 자, 주십시오, 정보. 아이, 저희가 어떻게 이 티켓만 드립니까? 이것도 드리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야, 퀴즈 함. 근데 꺾이네. 여우, 잘 꺾였는데 목이 약간 거렁거렁하네. 아, 오늘 이 퀴즈 준비하면서 약간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 최근 중국이 이것을 비롯해서요, 판소리, 추석, 김치 제작 기술, 씨름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문화를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아니, 거기 한국

점포들 많이 계시긴 하겠지.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가운데 이것은 중국에서 한반도 중앙아시아 쪽으로 유럽한 많은 그 이전 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에서 유래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가면 이것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정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는 개인적인 정보까지 함께하면서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죠. 중국의 문화공정. 돌을 넘었어요. 돌을 넘었어.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BTS가 올해 우리 정서를 담은 정규 앨범의 제목으로 이것을 선택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BTS가 남미의 이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요. 이야, 거기가 15만 정도의 인파가 모였다고는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소름 돋았습니다. 얼마 전 지난해 우리 그 BTS가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할 때 제목이 이거이기도 했죠. 앨범의 제목도 이거이기도 하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리랑, 2번 트로트. 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죠. 문화적으로 상식이 좀 있어야 맞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짝이 드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함춘호의 아리랑 스케이프라는 곡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었으나 음원으로는 발표된 적이 없어요. 제작하겠다는 제작사가 안 나왔거든요. 음원으로는 제가 준비 못하고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장사익 아리랑이고요. 넥스트입니다. 아, 이거 영어네. 영어식으로 읽어야 되겠네. 아리랑이나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두 곡 출발합니다.

가슴이 숙여해집니다. 장사익 목소리로 함께한 아리랑이었고요. 이어서 넥스트의 아리랑이었습니다. 3983님께서 마왕의 아리랑 그립습니다. 우리 마왕 그리고 영석이 형, 세왕이 형, 수용이 형 다 그립습니다. 이 노래 나왔을 때의 내가 그립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죠? 넥스트 때면은 꽤 됐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어떠셨어요? 3983님. 오늘 함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말씀드릴까요? 아유 뭐 그냥 드리려고 그냥 문제 낸 거예요. 의미 없죠. 1번 아리랑이었습니다. 이 중국이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건요. 아리랑뿐만이 아니죠. 그 판소리와 추석, 그 김치 제작 기술, 씨름에 장고춤과 학무, 농악무, 가야금, 전통복식, 회감래까지 우리 전통문화가 여러 포함이 됐는데요. 아 이게 이럴 일이야?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뒤에 유네스코 등재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이 참. 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발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의 역사이자 정체성이죠. 그 가치를 분명히 지켜내야 할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목소리 톤이 높아졌네. 피가 올라오는가 봐. 아, 자, 0583님께서 정답 1번 아리랑. 그 BTS 공연 영상 보는데요. 외국 팬분들이 아리랑 따라 부르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좋죠. 8448님께서 정답 1번 아리랑. 하시면서요.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리랑은 아리, 아름답다, 슬프다 라는 뜻이 있으며 랑은 님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리랑은 아름다운 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민요도 있습니다. 비가 와 보슬보슬 내리는 아리랑 함춘호님의 방송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오전입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하셨어요. 저도 몇 년 전이죠. 꽤 됐습니다. 스페인 라스팔마스라는 곳에 우리나라 영사관 초청으로 가서 2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쪽 지역의 그 공연장, 멋진 공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하여튼 큰 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상은 거기서 와 있는 현지의 외국 대사, 영사를 주로 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 그때 제가 아리랑을 몇 곡을 쫙 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던데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K-POP의 뿌리가 이런 음악에서 나온다라고 했더니 그러냐. 중국 대사를 못 본 것 같네 거기서. 일본 대사님 오셔서 잘 들었다고 성공적인 공연 축하한다 하는 응원도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5071님께서 정답 1번 아리랑 맞히셨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 유엔 참전용사들까지도 기억하는 우리 민족의 한 같은 노래죠.

아름다운님, 그러네요. 중앙아시아에 계신 분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 전통의 음악을 잘 보존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어머니가 우리에겐 아름다운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민족의 한 같은 노래라는 것에 저도 예, 공감합니다. 1387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날 출첵합니다. 정답 아리랑이죠. 아, 중국 너무해요. 제발, 제발 고마워하세요. 나라가 소리를 내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많은 분들 또 의지 넘친 문자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세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4868님 정답 아리랑. 저는 장사익님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 못해 시려워요. 우리네 정서인 한을 어느 누가 입은 만큼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콘서트도 그야말로 광, 클로 예약해뒀답니다. 잘하셨어요.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가슴 절절히 아려와요. 하는데 가슴이 덜컹덜컹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분 축하드립니다. 81008님 축하드려요. 가을비가 오네요. 조속한 정상방송을 바라며 1번 아리랑입니다. 그래도 힘들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시간은 참 행복해요. 그리고 한분더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945님 1번 아리랑입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만드셔요. 예. 저희는 잘 만들 테니 9945님께서도 잘 만드시죠. 우리 모두 다 좋은 하루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4868 그리고 8108 9945 세 분은요. 성함과 주소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려야 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또 3번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내리던 비는 그친 곳도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비에 젖은 도로는 미끄러워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밀리는 것도 청주유기소 부근에서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사고 차량은 조금 전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안성포천간고속도로 포천방향 오포 3터널 부근에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

차가 있고 고덕터널 안에 1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방면 일죽 일대 7km 구간 정체인 것도 일죽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요. 현재 1차로 하나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제천터널 부근에서도 차가 미끄러진 사고 조금 전에 났습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풀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옛말처럼 빗줄기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계절의 무게와 서늘함이 성큼 내려앉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빗물에 젖어드는 낙엽과 흐린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평소보다 마음도 조금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잊고 지낸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곤 하죠. 이렇게 촉촉한 비 내리는 가을날엔 화사한 멜로디보다는 빗소리와 나란히 호흡할 수 있는 서정적이고 묵직한 어쿠스틱 선율이 마음에 더 깊숙이 스며들죠. 오늘 화요일의 한풀리 흐린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젖어들기 좋은 그 70년대 명곡 준비했습니다. 영국의 음유 시인이죠. 알 스튜어트가 1976년에 발표한 On the Border. 스페인 국경의 쓸쓸한 풍경을 배경으로 역사와 삶의 경계선에선 인간의 고뇌를 문학적인 노랫말에 담아낸 곡입니다. 빗물 젖은 공기 속을 가르는 부드러운 스페니쉬 기타와 아련한 색소폰의 조화가 유독 짙은 여운을 남기는 노래죠. 이 곡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차분하게 흩뿌려지는 가을비 소리 사이로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나일론 기타의 리듬감과 정렬적이면서도 쓸쓸한 솔로라인이 한편의 흑백 영화를 보는 듯한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켜요. 알 스튜어트의 특유의 나지막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비 내리는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거든요. 가을비가 대지를 적시는 화요일 아침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알 스튜어트가 들려주는 이 깊고 서정적인 기타 선율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알 스튜어트 온 더 보더.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함춘호의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성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노래를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감상평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신곡은요. 야, 10월 8일은 언제죠? 지난주군요.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된 음원이에요. 하, 믿고 듣는 가수입니다. 정인, 긴 터널이라는 곡을 올려놨습니다. 현우 PD가 듣고 이야기 나누죠. 정인입니다. 긴 터널.

어둡고먼 이것을 지나면 꿈꿔왔던 세상이 보일 거야. 아직 어린 나의 마음속엔 그저 멀게만 느껴지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정인의 긴 터널이었습니다. 10월 8일 발매되었네요. 이 가을과 참 색깔이 제일 맞네요. 착착 감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착 감기는 정인 씨의 목소리와 함께 잘 들었어요. 이 앨범에서는 덩크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성준 씨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홍성준 씨는 프로듀서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싱어송라이터예요. 간단하게. 근데 작사 작곡에 K 이미지 뭐라 긁어야 되나?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이마진의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지? 재밌네요.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피아노의 덩크, 그리고 스트링 편곡에도 덩크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믹스에는 김영식 엔지니어예요. 아, 제가 우리 김영식 엔지니어,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아기 때 봤는데, 아기 때 얌전하게 생긴 친구가 엔지니어 한다고 그렇게 그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아주 멋지게 정희 씨의 목소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음향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마스터링은 요즘 많은 앨범에서 이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운드 마스터링 821 사운드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소속을 가지고 있는 권남우 엔지니어예요. 요즘은 마스터링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기술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음악을 들으면은 뭔가 들을 거리가 많아요. 분명히 찌개이긴 하지만 뭔가 양념 맛을 많이 낸 찌개. 예전에는 어머니 손맛으로 툭툭툭 잘라서 이렇게 푹 끓이면은 그런 맛이 났는데 요즘은 빨리 그리고 아주 좋은 양념재료와 함께 MSG를 많이 넣죠. MSG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솜씨들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 이분도 목소리가 가을이에요, 가을. 9월 26일 발매된 김필의 음원입니다. 자유롭고 싶어 출발합니다.

조금은 이른 시간 분위기 좋은 카페, 햇빛 잘 드는 가을 햇살이 드는 그런 카페에서 들려오는 김필의 목소리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가하지만 뭔가 정감 있는 그런 카페에서 저 멀리 하늘을 천천히 나는 새들처럼 자유롭고 싶어 라는 가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들으면은 가사 끝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존재하는 것들보다는 소멸하는 것에 이끌려서 날 무너뜨렸어. 이젠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하는 김필의 목소리 참 매력 있어요. 진영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기반 소리반의 대표적인 가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9월 26일 발매된 김필의 자유롭고 싶어. 음원 함께 들었고요. 연주자들의 크레딧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우리 멋진 연주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수 있는 연주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주를 잘하나? 아마도 신예들인 것 같은데, 와, 멋집니다. 김필 씨 음악을 도와주는 이 멋진 친구들. 작사의 김필이었고요. 작곡의 김필 유은재. 편곡의 유은재였어요. 이 유은재 씨가 드럼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드럼 소리가 나는 것들을 잘이 기획을 해서 마치 드럼은 아닌데 드럼의 리듬을 잘 표현해내는 그런 악기. 베이스의 장승호, 피아노의 박중훈, 어쿠스틱 기타의 최원석, 도입부의 기타 소리 멋졌어요. 퍼커션의 정동윤, 그리고 백그라운드 보컬의 김필, 폴 카이트, 권은진, 강푸르미 함께 했습니다. 멀리 가서 마스터링 해왔네. 크리스 게링거라는 엔지니어가 스털링 사운드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마스터링 스튜디오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해온 것 같아. 거길 가서 해오진 않았겠지. 파일을 보냈겠지. 아, 맞아요? 아닐 수도 있어. 예전에 직접 갔어야만 했는데, 오가는 길에요. 저희가 그 마스터링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그 마그네틱 테이프에 전자기가 있는 그런 테이프에 잘 마스터링 음원을 담아가지고 오는데 그 엑스레이 지나갈 때 망가질까봐 거기에 은박지를 총총 통료 메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걸리지 안 걸리겠습니까? 그럼 꼭 뜯어보게 돼요. 뭐냐고. 구구절절이. 요즘은 저 시간 됩니까? 그러면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죠. 바로 다운 받아가지고. 자, 믹싱해서 보냅니다. 들어보시고요.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시대를 함께했던 아티스트예요. 9월 30일 발표된 음원이고요. 만능 엔터테이너 윤종신의 목소리를 함께합니다. One of them.

0: 9월 30일 발매된 윤종신의 One of Them 함께 들었습니다. 참 가사가 좋아요. 얼마 전 작사가와 함께 시간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또 연상을 하더라고요. 잠시 둘러보고 한 글자의 단어를 찾아보는 거죠. 아니면 세 글자의 부사나 형용사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거죠. 그렇게 찾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다양한 것들. 마음을 읽어내는 건데 어떻게, 무엇을, 뭐 이런 기분으로 붙으니까 또 말이 달라지는 그런 또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 윤종신 씨는 정말 재주꾼이에요. 이 곡은 윤종신 작사, 그리고 작곡의 윤종신, 송성경 씨. 편곡의 송성경, 기타에는 김동민. 아, 기타 아주 매력있게 쳐요. 베이스에는 송성경, 키보드에 송성경.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그널이 나왔다는 건 끝나간다는 얘기겠죠. 네, 이 시그널 마치고 저는 4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1: 캠페인.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니

0: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함께 폭성 함께 오고 계십니다. 3983님께서 종신이 형의 목소리가 가을과 잘 어울리는 건 알았는데 역시나네요. 예능인이 아닌 음악인 종신이 형 응원합니다. 의리도 있어요. 의리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뭐 다 좋지만 음악인 이 종신이를 더 응원하고 싶은 마음 강합니다. 잘 들었어요. 가사 중에 어차피 우린 다 서로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지 라는 무심히 뱉어내는 그의 이야기가 가슴을 한번 툭 건드립니다. 자, 다음 곡 올려보겠습니다. S.Wannabe의 김진호 씨가 10월 8일에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곡으로 또 우리 마음을 또 흔들어 놓더니 우리 할머니라는 곡을 들고 왔어요.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김진호입니다. 우리 할머니.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음악적으로 깊어졌다고. 아, 제 관점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근함, 소중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연주에서도 본인이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현악기들로 따뜻하게 품어내죠, 음악을. 레코딩 엔지니어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야? MBC가 들어왔네요. MBC, 그 MBC 아니지. 라 MBC인가? LA MBC인가? 요즘 활동명들 참 재밌게 많이 합니다. 아, 스트링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 이 눈물 버튼 전문 싱어 진호님 음색에 오롯이 담긴 감정 마음에 박힙니다. 가사에 달력 위에 그려진 동그라미 그날 기다리는 우리 할머니 얘야 바쁜데 뭐하러 여기로 왔냐 차도 막히는데 뭐하러 여기로 왔냐 내가 담근 김치나 가져가라 별 맛은 없지만서도 얄미 마음이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혼자 있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한테 전화 한번 하시죠 할머니 계신 분들 그립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곡 넘어가 보죠 아, SG워너비 출신의 진호 씨가 있다면은 여긴 어디 출신이지? 김주현 씨 워너원 출신이구나 워너비는 아니고 김주현 씨 사랑이라고 부를지도 모를 거야 저희 프로그램 초반기에 정말 많은 힘을 실어준 아티스트예요 야 군대도 다녀오고 지금 다시 활동을 하고 있죠 완전체로 그런데 본인 솔로로 앨범 음원을 발매했습니다. 10월 7일 발매된 음원이에요.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음원을 들고 나왔는데 안 들어볼 수 없죠. 김재환입니다.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함춘호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10월 7일 발매된 김재환의 사랑이라 부를지도 모를 거야. 잘 들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 가사를 김이나 작사가가 했군요. 우리 하기로 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캘린더에서 우리 약속이 울려 놀라곤 해. 이게 무음으로 해놓으라니까, 놀라지 않으려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아침에 알람을 해놔요. 주 단위로. 근데 저희가 가끔 녹음 방송 하잖아요. 새벽에 알람 울리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정서가 메말랐나? 죄송해요. 앱과 톡사이님, 와우, 음색이 완전히 압도됩니다. 웅장한 멜로디의 기타 소리까지 멋져요. 하셨습니다. 작곡을 재환인 군이 했고요. 기타에 김재환 씨가 함께 했다는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그리고 믹싱이라고 하죠. 믹싱과 그 마스터링 상황이나 보이스 컬러 등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돈 많이 들였네요 라는 표현이 가장 손쉽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그리움보다 당연한 빈자리가 생겨나서 나는 허전함으로. 잘 들었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악단 광칠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아, 요 영어 이름으로 ADG7이에요. 악단 광칠. 뭔가 있을 듯해서 봤는데 뭔가 있네요. 9월 30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그냥 좀비, 그 좀비겠다. 악단 광칠. 일단 국악을 베이스로 하는 팀입니다. 어떤 음원을 발표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냥 좀비.

그냥 좀비 잘 살겠다는 살은 잠깐 주머니에 넣어두지. 앱과 톡사님께서 버물나간다라는 곡이 연상되는 멋진 곡입니다 하셨어요. 야, 오백이 집사님께서 집에 있으면 귀가 호강, 나가면 눈이 호강.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시겠어요? 계시겠습니까? 와, 악다구악질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의 이유진, 박지수. 활동명이 6월 초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금의 김약대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은 김현수, 생황, 이만월 활동으로 이향희 씨고요. 가야금의 원먼동마루, 아쟁의 뭐예요? 김최종 병기활? 그 아쟁 연주할 때 뭘 써서 그런가?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작사의 김현수, 이유진, 작곡의 김현수, 이유진, 이병훈. 마스터링은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 마스터링 스튜디오의 시조일 수도 있죠. 소닉 코리아에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제빠빠님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누가 말했었죠? 사실이네요. 해학과 힙 한 개 동시에 있는 국악 최고입니다. 힙합과 잘 어우러집니다. 국악이. 무대를 보잖아요. 요즘 MZ세대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보면요. 국악과 힙합적인 요소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 엄청난 시너지로 만들어지는 무대 에너지들. 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 좋습니다. 잘 들었어요. 자, 이번에 또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곡 좋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너무 좋아요. 드문드문 해야 되겠습니다. 매주 하게 되면 이게 재료가 넉넉치 않은데 오랜만에 만났다니 또 이렇게 또 든든하게 또 밥상을 만들어주네요. 산만한 시선입니다. 아, 멜로드라마죠. 너 말고 다른 연애 OST예요. 10월 4일 발매가 되었고요. 산만한 시선은 개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산만한 띄고 시선이냐 아니라고 붙이라고, 산만한 시선 붙이라고 했던 팀이에요. 곡 제목은 질문이 스웨터예요. 무슨 스웨터? 질문이 스웨터 입어보죠.

함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만한 시선. 한번 저희가 특집 프로그램에 맞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여행 간다고. 멋져요. 아, 멋집니다. 다음 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진아. 믿고 듣는 이진아예요. Journey of Dreaming이라는 곡이에요. 끝곡으로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9월 23일 발매되었습니다. 조만간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 곡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이곡 듣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8: 서울 시내에 비가 그치면서 정체도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우니까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양화대교 조금 지나 5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청담대교 조금 지나 2차로에서 사고 나서 종합운동장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분당수 서로는 여전히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복정에서 탄천 일교까지 긴 구간 밀려 있고요. 언주로가 내곡라들목에서 구룡터널 통과할 때까지 또 동작대로 사당역 이전부터 이수역 쪽으로도 움짐투랍니다. 한편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 지하도로 초입 2차로에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정체 빚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TBS 정원뉴스입니다. 공항철도가 개통 후 처음으로 파업위기에 놓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항철도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철도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어제 첫 열차 운행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3, 4분가량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는 모레 추가 교섭을 통해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항철도는 준법투쟁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 기관사 배치 등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파업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에서 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전체 영업적자 규모는 올해 6조 9,100억 원에 이른 뒤 2030년 3조 2,900억 원에 달해 부채 비율이 관리 기준치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년 내내 해마다 수조 원대의 적자가 만성화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올해 당기 수지가 2조 8천억 원대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의료 수가 인상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해 임대한 주택 10채 중 약 4채는 방이 1개인 소형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공공 매입 임대 계약분 16,100가구 중 방 1개 가구는 전체의 38%, 6,1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방 1개 가구 비율이 절반을 웃돈 곳은 서울 66.4%와 부산 51.7% 두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 전체의 83.1%, 2,200가구가 5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되 3인 이상 세대원 등도 가족 구성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한국야구위원회 KBO 등과 함께 내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일대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현장 암표 매매 단속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 원 부과에 그쳤으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일 서울연고지 라이벌팀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즈가 2026년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릅니다. 수요일인 내일 아침엔 서울과 수원의 최저기온이 9도, 인천 10도로 오늘보다 8에서 9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1도. 습도는 81%입니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김상하였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5: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9: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오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TBS 교통정보.
8: 이제 서울 시내 소통 상황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요. 동부산도로 성수대교 방면 용비교로 나가는 진출램프에 있었던 고장차도 방금 견인됐습니다. 하지만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위례나들목에서 탄천일교까지 움찔합니다. 탄천일교 조금 지나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내부순환도 홍지문터널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서행하는데 특히 정릉램프로 나가려는 차들 정릉터널 안에서부터 줄 서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은 조금 줄었지만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2천 부근에서 사고 났고요. 여주 분기점을 앞두고 밀립니다. 교차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났기 때문에 현재 1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한 상태고요. 중부 고속도로 하남 방향도 일죽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전국에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옛말이 있죠. 이 비구름이 싹 지나

가고 나면 그 자리로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차가운 음료보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고 서늘한 바람보다는 따사로운 햇볕을 찾게 되는 계절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비 온 뒤 갑자기 훅 다가올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집안의 온기도, 마음의 온기도, 그리고 통장의 온기도 잘 세워봐야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 또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6,100선까지 밀린 채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1% 내린 6,186선에 개장한 뒤 장 초반 하락폭을 4% 넘게 키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연내 차세대 DRAM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업종의 경쟁 심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미국 AI 기업들의 투자 비용 부담까지 부각되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의 기술 추격과 외국인 매도세가 국내 반도체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가입소득 기준을 기존 연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정부가 가입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월세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맛있는 알부민 식품의 생산량이 1년 새 21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2,000% 넘게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알부민 식품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들이 비슷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올해 8월까지 부당 광고 63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표시 광고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특히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과장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출발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 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과 또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0951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충남으로 가봅니다. 충남 아산인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17년간 지인 믿고 맡겨온 내 보험.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입니다. 보험을 믿는 지인에게 맡기다 보면 알아서 잘 챙겨줬겠지 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기 쉬운데요.
0: 맞아요.
1: 하지만 내 상황은 계속 달라지는 만큼 보험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0대 후반에 꼭 확인해야 할 보험의 기준부터 불필요한 보험료는 어떻게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채울지 또 줄인 돈을 연금과 노후자금으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게 지인을 믿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또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자,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17년 전 서울에서 이곳 충남 아산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화물차 일도 처음이고

0: 동네도 낯설어서 초반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 생활도 처음이었고 저희 집엔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아들만 둘이다 보니 이사 첫날부터 아내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 얘들아, 살살 좀 걸어. 뒤꿈치를 좀 들고. 여보, 내가 여기 떡이랑 과일 사놨으니까 얼른 아랫집에 좀 드리고 와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당신 그 좋은 인상으로 말씀 좀 드려봐요.
0: 그렇게 인사를 갔다가 아랫집 형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2: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애들 클 때 다 그런 거니까, 우린 괜찮으니까 애들 그런 걸 혼내진 마세요. 이사 오신 거 환영합니다.
0: 너무 따뜻해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 뒤로 퇴근길에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고민 나누면서 형님, 동생 하며 친형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마침 형님이 보험 설계사여서 보험도 17년 동안 믿고 맡겨왔는데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게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보험료가 한 달에 14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머니특별실을 자주 듣거든요. 상담 신청을 해봐야 하나 고민만 1년 넘게 하다가 얼마 전에 저와 비슷한 사연을 듣고 아주 큰 맘 먹고 상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무려 1년을 고민하셨다. 아마 맞아요.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7년 동안 한 설계사를 믿고 보험을 맡겨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한 달 보험료가 140만 원까지 늘어나서 걱정되는 마음에 1년 만에 드디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우선 지난달에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좀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1: 네.
2: 사실 머니특별시를 1년 넘게 들으시면서 상담 신청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게 맞을까 걱정이 되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괜히 또 이제 새로운 보험만 또 가입하라는 거는 또 아닐지 고민을 좀 거듭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계속 이제 들을수록 신뢰감이 좀 생겨서요. 상담을 신청을 딱 하려고 했는데 라디오 문자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네, 저희 직접 초록색 검색창
1: 네. 네,
2: 상담 신청까지 이제 좀 남겨주시게 된 경우입니다.
1: 직접 검색해서 맞아요. 또 보내는 네. 방법을 찾아주셨군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들은 무조건 뭐 새로 가입해라, 뭐 해지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점검만 받아보셔도 되고 좋은 건 유지하라고 또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려주시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창에 샵 누르고 0951번 눌러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우리 사연자님이 그만큼 보험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셨을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니까 어땠나요?
3: 네, 처음에는 우리 청취자님이 아, 내가 너무 보험을 많이 가입했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1: 네.
3: 그런데 저와 함께 보험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1: 아, 불안합니다.
3: 네. 올해 초 가입한 보험 하나가 매달 25만 원이 넘게 내고 있는데
1: 네.
3: 알고 봤더니 10년 갱신형 보험이셨어요. 57세인 지금 가입한 보험이 10년 뒤에는 또 와, 갱신이 되고
1: 네.
3: 그 이후에도 10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다고 하셨더니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지금 아직 57세신데 네. 10년 갱신형이면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상상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친한 형님이 설계사라서 이렇게 17년 동안 믿고 보험을 맡기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또 가까운 지인이면 에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보험 내용을 또 따로 잘 안 챙겨보게 되잖아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 당시 한 번만 보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1: 네.
2: 10년 또는 20년 길게는 평생 가져가셔야 되는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지인에게 이제 가입하게 된다라면 상품 내용보다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앞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 알아서 당연히 잘 해줘. 없겠지. 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상품을 권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1: 이게 함정이죠.
2: 맞아요.
3: 물론 우리 기존의 그 형님 설계사님이 일부러 잘못 가입시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1: 네.
3: 다만 중요한 건 1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지 않다는 것인데요. 나이도 달라졌고 소득도 달라졌고 또 가족 상황도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필요한 노후 자금도 달라졌습니다.
1: 그렇죠.
3: 그렇다면은 보험도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중간에 한번 뭔가 바뀌면 점검은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사연자님 보험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나요?
2: 우선은 사연자님 보험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진단비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었고 네. 운전자 보험은 비슷한 보장으로 두 건이 이제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화재 보험도 보험료 부담이 큰 환급형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었고 특히 중요한 뇌혈관 질환, 그다음 심장 질환 보장도 20년 갱신이기 때문에요. 결국 70대에 다시 갱신해야 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이게 손볼 게 좀 많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57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보장이 다 갱신형이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그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내가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3: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갱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 좋은 보험이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시고요.
1: 네.
3: 갱신형 보험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상대 적으로 낮을 수가 있고요. 필요한 보장을 일정 기간 동안에 나는 딱 10년만 보장을 딱 받겠다. 큰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가입하시면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1: 네.
3: 문제는 갱신 이후에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나 우리 청취자님 57세라면 10년 뒤에는 67세거든요.
1: 네.
3: 그때는 지금보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자, 특히 50대 후반에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또 다른 부분까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보장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2: 우선은 화물차 운전이라는 직업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몸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사고나 상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2: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지만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요.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생기는 소득 공백까지도 생각을 해서 보장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우리 50대 후반이라는 나이도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는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처럼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충분한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1: 네.
3: 또 동시에 앞으로 소득이 줄거나 은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보험료가 아니라 60대나 70대에도 이 보험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를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1: 결국에는 그 개인의 사정이나 이 환경에 따라서 보험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우리 사연자님은 50대 후반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사연자님 보험을 어떻게 개선해드렸나요?
2: 네 우선은 사연자님은 먼저 기존 보험에서 암, 뇌, 심장 3대 질환 진단비가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했고
1: 네.
2: 비갱신으로 이제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상해와 이제 질병 수술비와 실손의 이제 간병보험까지 함께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중복된 보장은 정리하고 부족한 보장만 보완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1: 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보험료가 14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3: 네, 핵심은 무조건 보험료를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장은 덜어내고요.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는 것입니다.
1: 네.
3: 청취자님의 나이와 직업, 가족 상황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채워드렸고요. 효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해드렸습니다. 결국 보험 리모델링은 얼마를 줄였냐는 것보다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월 보험료 140만 원대였는데 제가 들으니까 뭐 40만 원대로 줄이셨다고 네.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3: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이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1: 네.
3: 그리고 보험료도 비싼 보험료로 가지고 계셨고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지금 잘 자라게 이 고객님, 이 청취자님은 이제 그 형님이 아 요거 조금 들면 몇천 원 올라가, 요거 들면 뭐 만 원 정도 올라가,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신 케이스예요.
1: 네.
3: 그러니까 본인 생각할 때는 몇천 원, 몇만 원, 그게 쌓이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진
1: 140만 원.
3: 네. 그렇게 돼서 정말 중요한 뭐 암뇌, 심장 요런 진단비나 그리고 거기에 또 치료비도 없으셨어요. 치료비도 넣어드렸고. 또 수술비,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또 이분이 화물차 운전하시니까 상해 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3: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간병비까지 내 자식에게 또
1: 부담이죠.
3: 짐이 되기 싫으니까 그 간병비까지도 적절하게 잘 가입이 된 거죠.
1: 네, 이렇게 부족한 보장을 다 채워 주신 거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40만 원 정도니까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새는 돈을 막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긴 여유 자금은 또 어떻게 활용해 드렸나요? 우리 또 은퇴 후에도 네, 준비해야 되잖아요.
2: 맞아요. 이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솔루션의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2: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 목표로 했다라면 월 100만 원 그냥 아꼈다. 여기서 그냥 끝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2: 이번에는 보장성 보험료를 월 40만 원 수준으로 정리를 했고 여유가 생긴 자금 중 월 50만 원은 연금 이제 개인 연금으로 이제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그동안 보험으로 이제 빠져나갔던 돈의 일부를 이제는 노후 자금으로 좀 돌리게 된 경우인 거죠.
1: 안심이에요.
3: 네. 네. 그리고 이 청취자님이 계속적으로 저희 머니 특별시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3: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 줄인 돈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꼭 노후 자금이나 연금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을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1: 네.
3: 그래서 또 나머지 50만 원은 또 목돈 마련으로 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5년 납입하고 10년 후에는 130%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네.
3: 그래서 보험료 부담은 줄고 또 연금과 목돈 준비까지 시작하게 되니까 청취자님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그러니 저희가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3: 너무 뿌듯했습니다.
1: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취자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물론 월 보험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가 보장된다는 게 그 아끼는 돈으로 연금도 탄탄하게
3: 맞아요.
1: 준비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3: 그렇죠.
1: 살펴보면.
3: 다행히 또 이 청취자님은 여유가 조금 있으셨던 분이라 이 돈을 뭐 꼭 쓰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노후 자금과 목돈 마련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좀 할 수가 있었어요.
1: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험 리모델링은 단순하게 뭐 보험 몇 개 줄이고 보험료를 낮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줄인 돈을 앞으로 어디에 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연자분은 57세셨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보험료가 매달 이제 140만 원씩 나가고 있었던 돈을 40만 원대로 이제 줄이게 된 거잖아요.
1: 네.
2: 그러면서 매달 이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새로 이제 생긴 셈인데 이걸 그냥 생활비로 그냥 다 사용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모이는 돈은 사실은
1: 맞아요.
2: 없을 수밖에
1: 없죠.
2: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금 중 50만 원은 연금으로 나머지 목돈 마련에 돌려서 노후 자금까지 좀 바꿔드리게 된 케이스가 된 겁니다.
1: 네.
2: 결국 이제 보험에서 세던 돈을 막아서 은퇴 후에 내가 쓸 돈으로 다시 쌓이게 만든 셈인 거죠.
1: 네. 네. 그러니까 뭐 믿는다, 지인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직접 살펴봐야 된다.
3: 맞아요. 이분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신 부분이거든요.
1: 네.
3: 우리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1: 맞습니다.
3: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돈이어야 되고요. 연금은 살아갈 시간을 준비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50대 후반이 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보험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넣으면 노후가 사실 좀 불안해지고요.
1: 네.
3: 또 노후 준비만 하다가는 또 보험이 부족하면 또 위험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대에서는 적정한 선을 잘 찾아서 균등하게 잘 배분을 해야 되겠죠.
1: 근데 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청취자 애청자긴 한데 좀 고민이 된다.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런
3: 많으실
1: 분들
3: 거예요.
1: 분명 계실 거예요.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3: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절대 뭐 더 가입하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가 보험 점검을 잘해서 앞으로 내 상황에 맞게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네, 상담 문자 보내주십시오.
4: 우선은 고민할 시간

0: 도 사치예요.
1: 공감.
0: 왜냐하면 네. 그게 고민이 길어지면 한 달 보험료를 또 나가게 되고.
1: 맞아요.
0: 또 이제 계속 이제 지출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문자 한번 주세요.
1: 아, 맞습니다. 네. 뭐 문자 50원 드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자, 머니힐리고 이번 시간엔 17년 동안 지인 설계사를 믿고 보험을 맡겨왔지만 어느새 월 보험료가 140만 원까지 늘어나서 고민이라는 우리 50대 화물차 운전자분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상담을 통해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보장은 정리하고 암, 뇌, 심장 질환 과 이 수술비, 실손, 간병 등 필요한 보장은 다시 보완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월 40만 원대로 낮췄고요. 줄어든 보험료 중 월 50만 원은 연금으로, 나머지는 목돈 마련을 활용해 보험 점검을 노후 준비까지 연결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보험료 꽤 내는데 내게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좀 불안하다. 우리 전문가님들의 꼼꼼한 보장 분석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옵니다. 양희은 걸어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1: 유통 빤데기
0: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0: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 있고
0: 어디서나 간편하게
3: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0: 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900님도 상담 남겨주셨고 0806님도 상담 해주셨고 우리 0823님은 부부 보험 상담이요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외 분이 아름답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6283님은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70이 넘으셨는데 혼자 등산에 자주 다니세요. 혹시 다칠까봐 걱정인데 등산 가는 날만 가입하는 보험도 있나요? 아버지 연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거 궁금한데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딱 이날만 좀 위험할 하루만. 수 있는 날만 네. 이게 운전자 보험은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1: 네, 가능합니다. 오. 등산하는 날만 가입하는 하루 단위의 이제 레저 보험이라든지 네. 원데이 이제 상해 보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연령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사연 주셨던 이제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가입이 좀 불가능하고요.
0: 아예 불가능인가요?
1: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별도의 네. 이제 상해 보험을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면 하루에 보험료가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예시 금액인 거고요. 그래서 운전 뭐 운동 중에 이제 사고로 골절이 되면 골절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골절 수술비 아니면 상해 수술비 등을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 상품은 원데이 상품은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60세까지요.
1: 맞아요.
0: 아, 저희 아버지도
1: 때문에.
0: 안 되네요. 아.
1: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네. 다른 쪽으로 보험을 좀 알아보시는 편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등산 말고도 우리 러닝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러닝도 많이 하시고 골프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또 뭐 러닝 하다가 또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또 무릎 쪽에 또 인대 파열, 연골 손상이 될 수도 있었을 네.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골프를 치다 보면 또 다른 그 골퍼가 또 공을 또 맞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 배상 책임도 같이 네.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마다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구인선 전문가님이 말씀했듯이 뭐 하루에 1,000원, 2,000원. 그리고 한 달에는 뭐 한 뭐 3,000원 그리고 뭐 1년으로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제 연 단위로 가입하시는 게 쌀 것 같고요.
0: 네.
2: 뭐 골프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뭐 1년에 몇 번 안 간다 그러면은 그 날만 가입하시고
0: 네.
2: 그다음에 보장은 중간에 사고가 난 다음에는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하시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즉시 보장이 되시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저도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 러닝 관련해서도 하루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근데 그 이민준 아나운서가 그 마라톤 참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대회 날만 그러면 또 가입을 그쵸? 하고 그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그럼요.
0: 좋네요. 네. 이것도 꿀팁이네요. 제가 방송 끝나고 문자로 알려줘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두 분에게 상담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788님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요. 저희가 바로 연결드릴게요. 자, 우리 사고사사님께서 저는 48이고 아직 혼자예요. 70 넘으신 엄마와 둘이 사는데 엄마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요즘엔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많아지셨습니다. 장기 요양제도라는 게 있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올해부터 바뀐 것도 많다는데 내용도 궁금하고요. 엄마를 보니 저도 나중에 혼자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요. 제 노후를 위해 장기 요양보험도 따로 들어둬야 할까요? 어머니 돌봄에 본인의 노후까지 이제 걱정이 돼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계시다. 지금 장기 요양 신청 알아보시면 될까요?
1: 네, 우선 지금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제 조금 더 나빠지면 신청을 해야지 하고 이제 미루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나이가 많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닌 건데요.
0: 네.
1: 혼자 씻거나 옷을 입고 식사하는데 얼마나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지 신체 인지 기능 등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데요.
0: 네.
1: 어머니처럼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셨다라면
0: 네.
1: 지금 바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이 질문 중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도 물어봐 주셨거든요.
2: 네.
0: 장기 요양 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 네, 우선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먼저 신청하게 되는데요.
0: 네.
2: 공단 직원이 직접 어머니의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고

0: 하는 방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 요양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 요양이나 또 주야간 보호센터, 또 방문 목욕, 복지 용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혼자 돌봄을 감당하는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사구사삼님께서 이 짧은 문자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걸 또 다 답을 해드려야죠.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2: 네. 우선은 예전보다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데요. 특히 이제 집에서 받는 이제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 한도 금액도 조금씩은 더 늘어났고요.
1: 좋은 소식이네요.
2: 네, 중증 수급자에 대한 이제 지원이 확대가 돼서요. 가족 휴가 제도가 연간 11일에서 연간 12일로 늘어났고 신규 사업으로 병행 동행 지원 서비스와 낙상 예방 등 재가 환경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1: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이나 요양원 이용 비용이 전액 무료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저는 우리 문나영 팀장님의 어조에서 느꼈어요. 이건 X예요. 왜냐하면 전액 무료다 이러셨기 때문에 왠지 전액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X 하겠습니다.
0: 네. 역시 반 전문가십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를 잘 맞춰주셨고요.
1: 아,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우리 반 전문가인 아나운서님께 잘 맞춰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정답은 맞습니다. X가 맞고요.
1: 네.
0: 이 부분에서 오해가 정말 많아요. 장기 요양보험은 전액 무료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 네.
0: 집에서 받는 방문 요양 같은 재가 서비스는 보통 이용금액의 약 15% 정도가 내 부담이 되고요. 또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시면 2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요양원 이용 비용이 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국가에서 대부분을 지원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40만 원 안팎은 본인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본인 부담금이 어쨌든 뭐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오래 이용하다 보면 이게 참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꽤 쌓이거든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2: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이제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 부담금만 만큼도 사라진 거는 아니게 되는 건데요.
1: 네.
2: 오히려 오래 이용할수록 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이제 고민이 같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국가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줄은 몰랐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좀 많이 크네요. 라고 되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개인 장기 요양보험을 함께 고민하는 이유가 되실 겁니다.
1: 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 혼자 계시다고 했거든요.
0: 네.
1: 걱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48세인 우리 사구사삼님, 사연자님도 본인을 위한 장기 요양보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나요?
0: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신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장기 요양을 준비하다가 보면 정작 내 노후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하지만 48세이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내가 장기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만 바로 보험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1: 네.
0: 현재 가입한 보험에 치매나 장기 요양, 간병 관련 보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국가 장기 요양보험과 보험회사에서 따로 드는 장기 요양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름이 비슷해요.
2: 맞아요. 이제 전혀 같은 내용은 아닐 수 있고요.
1: 네.
2: 국가 이제 장기 요양 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된다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겠죠.
1: 그러니까
2: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거고요. 반면 민간 장기 요양 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약관에서 정한 장기 요양 상태나 치매 등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0: 따라서 이제 국가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민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어머니는 먼저 국가에서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4943님은 이제 별도로 민간 보험을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본인의 경우에는 치매 보험 하나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1: 네.
2: 장기 요양은 치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중풍이나 질병으로 또 거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장기 요양 상태, 간병비, 그리고 노후 생활비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1: 네.
2: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존 보험을 먼저 꼭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만 추가하는 겁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이 보험을 확인할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은 치매 관련 보장이 있는지, 그다음에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이 제대로 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간병과 관련된 보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1: 네.
0: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보험금 액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어떤 상태가 되어야 지급을 좀 받을 수가 있는지, 장기 요양 몇 등급부터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일시금인 건지 아니면 매월 지급이 되는 건지까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1: 네.
0: 같은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해도요, 지급 조건에 따라서 실제 활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4488님께서 약간 뭐랄까요? 간증 같은 게 왔습니다. TBS 머니특별시 애청자인데요. 문 팀장님, 저희 보험 그동안 살필 미뤄뒀다가 문 팀장님께 이풀 리모델링 맡겼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아 아나운서님 첫 방송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문 팀장님과 김상아 아나운서님 목소리 구분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방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4488님이 문 팀장님께 직접 또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만족한다고 리뷰 아닌 리뷰를 이렇게 실시간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2: 이분 오늘 사연의
1: 네.
2: 주인공이십니다.
1: 아, 그러시구나. 아까 혹시 그 화물차 운전사분? 아, 그러시구나. 네, 정말 대만족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상담도 잘 해드리고 만족도도 높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혼자 살면 돈도 돈인데 아플 때 누가 나를 돌봐주지 하는 걱정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또 보험을 통해서 준비해둘 수 있겠죠?
2: 네, 뭐 보험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건강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거동이 어려워지는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생활비, 주거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필요한 위험을 대비하고 연금이나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준비를 또 하시고 또 국가 장기요양 제도를 활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죠.
1: 네, 우리 청취자님이 아직 48세이시잖아요. 장기요양까지 내가 벌써 준비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하셨죠. 네, 이렇게 이 사연을 짚어봤는데 부모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문의를 하시고요. 본인은 기존 보험에서 치매 간병 보장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부족한 돌봄 비용과 생활비까지 살펴보는 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겠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으로 노후 돌봄까지 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에 잘 챙기는 방법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6850님 문자인데요. 저는 63세고 5년째 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실손 하나뿐이라 요즘 걱정되는 심혈관 질환 보장을 알아봤는데요. 병력 때문인지 추천받은 보험료가 월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부담이 너무 큰데 보험료를 낮추면서 필요한 보장만 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0: 네, 그럴 수는 있지만, 40만 원이면 너무 비싸게 직전이 좀
1: 아,
0: 된것 같은
1: 그래요?
0: 느낌이
1: 네.
0: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해서요, 심혈관 보장을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조건 비싼 보험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입원이나

0: 수술 여부, 그 다음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라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보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만 알아보기보다는 일반 심사가 가능한지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네. 지금 실손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보장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손부터 좀 손을 대야 될까요?
2: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 네.
2: 기존 실손이 오래된 상품이라면 자기 부담금이 있더라도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2: 가입하시는
1: 1세대,
2: 거니까.
1: 1세대.
2: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실손을 먼저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거는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네.
2: 현재 실손의 보장 내용과 갱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부족한 부분만 별도의 진단비나 수술비로 보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을 챙기려면 뭐부터 좀 봐야 될까요?
0: 네, 우선 60대 이후에서는요. 보험료 부담을 무시하고 보장을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요.
1: 네.
0: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확보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0: 심혈관 보장도 무작정 크게 가입하기보다는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등 어떤 범위를 보장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1: 네.
0: 같은 심혈관 보험이라고 해도 보장 범위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병력이 있어도 월 40만 원 진단은 조금 많은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2: 그렇죠. 왜 40만 원이 나왔는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2: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많은 특약이 들어간 건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장 금액을 무조건 크게 잡기보다는 꼭 필요한 담보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결국 중요한 건 비싼 보험을 하나 더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1: 그러면 만약에 확인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특약은 좀 필요 없다 하면 이제 얘네만 쏙 뺄 수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뺄 수가 있어요. 그 100개에서 200개가 네. 넘는 보장 내역이 있거든요.
1: 네.
2: 어떤 데는 300개가 넘는 보장이 있어요.
1: 와.
2: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네. 가져가고 필요 없는 담보는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1: 그럼 나는 이거는 절대 안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거
2: 그런
1: 있을
2: 거
1: 수 있잖아요.
2: 그쵸.
1: 이런 거 하나씩 빼면 뭐 만약에 한 10개를 뺐다고 하면 보험료 부담이 좀
2: 많이 들죠.
1: 어느 정도?
2: 그렇죠. 진단비 같은 거 뭐
1: 네.
2: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를 뭐 1,000만 원만 빼도 2-3만 원, 3-4만 원이 확 줄 수가
1: 한 달에요.
2: 있어요. 그렇죠.
1: 그러면 진짜 덜어내는 방법도
2: 그렇죠.
1: 좋은 방법이겠네요.
2: 맞아요.
1: 자, 그러면 병력도 있고 보험료도 부담돼서 그냥 가입을 포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사실은.
1: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0: 맞아요.
1: 말씀을.
0: 맞아요. 고혈압과 사실은 당뇨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실 보험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근거인 거고 최근 치료 이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조건이
1: 네.
0: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품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보험료보다 이제 보장 범위와 이제 갱신 여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가 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볼 게 많습니다. 병력이 있다고 무조건 가입이 어렵다 혹은 뭐 비싼 보험만 가능하다 이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기존 실손은 그냥 섣불리 해지하지 마시고 현재 보장과 갱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보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역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셨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은 챙기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궁금증이 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보험 관련해서 저 이런 거 궁금해요 하면 이걸 해결해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2737님께서 5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시네요. 자, 주변에서 이제는 암이나 뇌혈관, 심장 진단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0: 실손보험이 있다면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하는 게 아, 꼭 필요한가요? 라고.
1: 뭐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실손보험은 정말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담도 있고 그런데 정말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일을 못하거나 해서 생활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 있다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한 번에 딱 나오는 돈이 있다면 그걸로 생활을 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0: 그렇죠.
1: 조금 실손만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진단비나 이런 거는 조금 준비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0: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
1: 그건 아니지만
0: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갑자기 일을 쉬었을 때
1: 그렇죠.
0: 생활비가 너무 급해진다 하시면
1: 맞아요.
0: 그래도 진단비는 챙기시는 게 좋다.
1: 맞아.
0: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라 말해주셨습니다. 1029님께서는 얼마 전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건강검진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병명은 없는데 괜히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 유지나 추가 가입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2: 우선은 다행스럽게도 가입 후에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0: 그쵸.
2: 나왔다고 했다라는 게 가장 중점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다라면 뭔가 이제 추가가 안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지금. 차라리 가입이 먼저 되셨다라는 게
0: 다행이네요.
2: 다행이셨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다고 해서요. 예전에 가입했던 이 보험들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고지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면 정확한 보상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여겨집니다.
0: 자,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원포인트 콕 짚어주신다면요.
1: 물론 우리 아시는 우리 지인 설계사분들이 물론 잘 가입해줬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한번 증권을 한번 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하는 이 확인 작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우선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끝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좀 줄여서요. 꼭 필요한 보장은 당연히 지키고 남는 돈으로 꼭 노후 준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문자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태연의 사계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1588
1: TBS 캠페인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1교에서 청담대교 남단 구간의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수서에서부터 밀리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어렵고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일죽 부근은 사고 여파 남아서 제속도를 밑돌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송내 부근 2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중동에서부터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도심 방면 차량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부산 방면으로는 멀리 북대구 부근 부산 쪽으로 진입하는 램프 부근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가 계속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대 최강일구입니다. 가을 아욱은 문거로 잠그고 먹는다. 가을 아욱국은 사이만 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에 나는 아욱으로 끓인 아욱국은 혼자 먹던지 귀한 손님에게만 줄 정도로 특별히 맛이 있고 몸에 좋다는 뜻인데요. 예로부터 계절이 바뀌어 기력이 떨어졌을 때 구수하게 끓인 아욱국을 먹으면 입맛과 기운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기왕이면 문 활짝 열어놓고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싶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한 끼 같이 해보시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바쁘다고 제철 음식도 못 챙겨 먹으면 이거 너무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10월 13일 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푸야! 서지호가 부릅니다. 딜팡딜팡 딜팡.

0: 작곡으로 서지호의 딜팡딜팡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신나는 노래예요. 딜이 팡팡 터진다. 거래가 팡팡 터진다. 사랑의 거래가 팡팡 터진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딜팡딜팡. 날씨가 어제 이맘때 서울이 막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뭐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부터 뭐 계속 비고 그러더니 지금 낮 기온이 서울이 22.9도입니다. 예. 기온이 어제에 비하면 뚝 떨어진 건데 그렇다고 또 외투 입고 나오자니 아직은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일은 뭐 점퍼라도 좀 입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몇 개가 있는데요. 민중기 특검이 오늘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항소심인데 1심 형량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대도중에 쓰러져 숨진 20대 여성의 사건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유지원 씨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하프 마라톤에 출전을 했는데 거리가 21.0975km인데 결승선까지 500m 남겨두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연구하면서 마라톤에도 열정을 쏟았던 고인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 지금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블랙 티즈데이입니다.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6%대로 하락하면서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서 지수가 6천선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현재 코스피가 6.24% 하락한 5,986이 됐습니다. 6,000대가 무너졌고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으로 미국 메모리 기업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8% 떨어졌고요. 하이닉스는 9.8% 하락했습니다. 2027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막 나오네요. 스마트 안경 가지고 부정행위. 서울시립대가 지난 3일 오전에 자연계열 논술고사장에서 감독관이 한 수험생이 쓰고 있던 두꺼운 태 안경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처 고사본부에 확인을 요청했고요. 본부 측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수험생이 지원했던 학과는 5명을 뽑는데 120명이 몰렸대요.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데 서울시립대는 이 수험생을 곧바로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했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결혼식 하면요. 하객 식비로만 평균 2,048만 원이 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비수도권에서 식비, 대관료, 스드메라고 그러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모두 합친 평균 비용 1,569만 원보다 강남에서 하객 식비로만 2,048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479만 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비수도권에서 대관료 스드메 합친 그 비용보다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8월 기준 통계를 보면은요. 서울 강남의 결혼 서비스 평균 계약 금액은 3,419만 원이고 강남 제외한 서울은 3,154만 원, 전국 평균은 2,213만 원, 수도권은 2,800, 비수도권은 1,500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혼식에만 지금 뭐 3,400 계약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 뭐 선남선녀들 날짜 잡아도 결혼식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네. 눈에 띄는 뉴스 몇 가지 봤고요.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2: 유통 빤데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박상철이 부릅니다. 빵빵. 요 노래가 요즘 아이돌 그룹이 불러가지고 화제가 됐다고 그러죠. 노래방 인기 순위가 지금 단연 1등이라고 그러고요. 아, 박상철 가수 참 복도 많아. 파블로 PD가 발빠르게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섭외를 했다고 하네요. 아, 파블로 잘했어.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 버스 달아간다. 이 기적이 아닌데 경적을 울리며 크락션을 울리며 경적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녹음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기적은 저 기차에서 나오는 저 소리를 기적이라고 그러는 건데 월요일 날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박상철 씨한테 얘기해서 그 녹음 좀 다시 해야지. 이거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버스에서 기적 소리가 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리 뭐 문학적 표현이다 뭐 그런 거지만 따질 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나는 노래 잘 들었어요. 지금 아까 파블로가 그 박상철 가수 다음 주 월요일에 섭외했다고 출연료도 안 주는데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더니 6676님이 이렇게 약간 항의성 문자를 보내셨네. 파블로 PD 말이요. 아니 섭외를 박상철 씨가 아니고 여성 아이돌 그룹 리센네를 섭외해야 되는 거 아니요? 참 하하하 이렇게. 리센느. 리센느가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이름인가 보죠? 예. 근데 쟤도 리센느가 누군지 모를 거야, 아마. 리센느 몇 명이야? 모른대. 나도 모르고, 하여튼. 박상철 씨라도 불러서 재밌게 청취자들하고 놀아보자고요. 아, 지금 찾아보니까 리센느가 다섯 명이라네요. 오. 여기 올려놨네. 원희,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오, 대단한 아이돌 그룹이군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리센느 아이돌 그룹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박상철의 빵빵을. 그래서 이 역주행하고 있다 이거지 인기가.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입니다. 여기저기 뛰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카이스트 학생이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마라톤 풀코스 뛰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뭐 울트라 마라톤

전화통은 뭐 100kg짜리도 있다고 그러던데. 예? 자, 그러면 오늘 돈가스 퀴즈가 이거네요. 마라톤 풀코스가 몇 킬로미터냐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일반 상식에 속하는 문제죠. 보기가 두 개. 1번 42.195, 2번 4.2km. 네. 마라톤 풀코스 몇 킬로인지 아시죠? 42.195냐, 4.2냐. 네.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자연스럽게 정답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샵 0951에 대화가 일단 정답 먼저 뭐다 적으시고, 두 번째는 허리케인 나눔 선물 19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으시다가 아 나 이거 받고 싶어 그런 거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닭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권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제공해 주시는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적으실 건 뭐냐, 이 나눔 선물을 내가 받으면 나 혼자 먹을 건지 아니면 누구하고 같이 하냐 이걸 나눌 건지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 문자에 세 가지 적는 겁니다. 일단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가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라톤 풀코스 몇 킬로인지 다 아시죠? 1번 42.19, 2번 4.2. 4.2는 아니겠죠, 그죠?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십시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당첨자를 저 발표해 드릴 건데, 1788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셨네? 아까 제가 그 박상철 씨 노래 버스가 뭐 기적을 울린다 그래서 경적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1788님이 역시 최일구 진행자다. 버스에서 기적을 울렸다니 웃깁니다. 그죠? 예. 기적은 옛날에 저 픽픽거리고 저 흥남부도 철수하고 갈 때 그게 기적이죠. 수증기 기자. 예? 그만 좀 따지겠네. 아니 저 사람아, 따질 건 따져야지. 그래도 이거 초등학생이 이거 들으면 어떡해. 예? 버스가 무슨 기적을 울려, 경적을 울려야지. 예. 그 다음에 박상철 씨하고 인연을 강조하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1654님이 24년 전 부산 사상구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 받았을 때 박상철 씨가 메달을 걸어줬었습니다. 오, 전국 노래자랑 할 때 박상철 씨가 24년 전에 1654님한테 메달을 달아주셨다. 아. 그 다음에 요게 이 노래가 역주행하고 있다. 리센드 그립이 불렀다는 말씀 드렸더니 잘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고 저 PD도 잘 모른다 그랬더니 병가21이라는 아이디의 청취자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리센드 그룹은 처음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파블로가 리센드가 어떤 아이돌 그룹인지 공부하는 차원에서 5인조 여자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네. 리센느 그룹의 노래 러브 어택이라고 들어봤어요. 1, 2, 3, 4는 영어는 거 알아들을 것 같고 마지막에 완벽 뭐라고 그러는 거 알아듣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말은 조금 있고 다 영어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리센느 그룹이 이 친구들이 왜 박상철 씨의 이 빵빵을 불렀을지 아 참 미스테리합니다. 예. 인생 보이는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아 참.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442번님 당첨되셨어요. 정답 1번이고요. 오란다를 받고 싶어요. 지금 하남 드림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놓고 문자 보냅니다. 신청곡이 있거든요. 최현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싶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일단 저 오란다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자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세트 보내드릴 건데 지금 하남에 중부고속도로 드림 휴게소 계시다는 거죠. 어. 근데 비처럼 음악처럼은 저 김현식 씨 노래죠. 김현식 그죠? 비처럼 음악처럼 이 노래. 예, 최현 씨가 아니고. 최현 씨 하면 뭐 지금 오늘 새벽에 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을비 우산 속에 이 노래 명곡. 요걸로 저 0442님 최현 씨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예. 아, 또 PD가 또 그러네. 노래 그만하라고. 아니 청취자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쟤는 왜 이렇게 노래를 따라하는 걸 못하겠는지 모르겠어. 예. 자 이번에는 7470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이고요. 선물은 포천 공원 입장권이에요. 왜냐 이달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언니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야외 잘 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에 3명 입장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78번님, 네. 당첨자는 아니고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아직 전화가 안 옵니다. 늘 애청하고 있고요. 전화만 와봐라. 아마 전화 오면은 허리케인 라디오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청취율 조사 지금 뭐 TBS 예, 뭐 워낙 어려워가지고요. 돈을 조금 내야 되는데 그 돈도 못 내가지고 청취율 조사에 참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조사를 해도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는데 그 결과 책자를 TBS한테는 안 준다. 아 참나. 그거 불쌍하지도 않나? 아 그냥 하나 주지. 아 정말 너무하네. 여론조사에서 어디야 거기? 에 참. 한국 리서치야? 그 한국 리서치 사장님들 들으면 저. 아, 한 것만 줘요, 그거. 아 월급, 직원도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예. 나중에 돈 받으면 줄 수도 있다고 그러죠. 예. 자, 잠시. 아, 또, 꾸리꾸리한 얘기를 말씀드렸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청취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아, 최월의 가을 비산 속 안 듣고 김현식의 빛처럼 음악처럼을 듣겠다고 하네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왔습니다. 제가 보컬 레슨 받으면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는 연습을 좀 했는데 김현식의 목소리로 하는 비처럼 음악처럼 아, 이 노래 나갈 때 스튜디오에 혼자서 제가 한번 따라해봤는데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아, 너무 높게 올라가는데요. 대단한 김현식입니다. 자, 당첨자 계속 발표합니다. 3891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32살 아들이 오늘 예비 며느리하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달 27일에 캐나다로 둘이 어학연수를 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한우 국밥을 먹이고 싶습니다. 예비 며느리, 예비 부부가 이제 이달 27일 날 캐나다로 간답니다. 네. 27일 화요일 날이네요. 네. 감기가 와서 아주 영양 보충을 시켜주시고 싶다. 한우 국밥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 국밥 전문점 한우 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970님 당첨됐어요. 정답은 1번 42.195고요.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를 가서 먹고 싶네요. 개인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랑하는 와이프와 먹고 싶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택시하는데 와이프가 차 사라고 보태줘서 대출 안 받고 개인 택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6970님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아유, 고맙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주 훌륭한 아내분을 두셨네요. 예. 아빠블 로갈에서 이 남편분을 전화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 운행 중이시라고요. 예. 그래서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대요. 계속 시도는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래를 한 곡 듣겠다고 하네요. 아까 듣고 싶어 했던 새벽에 비 올 때 듣고 싶어 했던 최연.

0: 가을이면 생각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채은 씨죠.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전에 그 오동잎을 작사 작가가 했던 안시행 선생께서 여기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채원이라는 가수는 그야말로 고음을 정말 자유스럽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가수였다. 그런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채원 씨 노래 듣다가 가을 부산 속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 고음이 그냥 술술 딱 넘어가는 거. 야, 멋진 가수였어요. 자, 이번에는 그 아까 그 6970님, 예. 개인 택시를 그 부인 덕분에 예,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받았나 아니면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택시를 개인 택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택시 운행 중이시라 저 파블로 PD가 예, 택시 기사님한테 아내분 전화번호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아내분을 연결을 했다고 하네요. 이 훌륭한 아내분 어떤 사연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왜 아, 웃으세요? 갑자기 연결이 돼서?
1: 아, 예, 제가 지금 직장인데요.
0: 네.
1: 아, 근데 이제 그런 사연인지 몰랐어요. 훌륭한 아내분이라고 또 소개를 저희 신랑이 했어요.
0: 아니, 저기 훌륭한 네네. 아내라고 신랑이 소개했는지 그거는 제가 밖에서 섭외한 과정을 못 들었으니까.
1: 아, 네, 그래요?
0: 이제 파블로 PD가 아마 듣고서
1: 네네.
0: 파블로 제가 훌륭한 아내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0: 아, 훌륭하신 아내분 같은데 제가 봐도?
1: 네, 뭐 그렇네요.
0: 아, 아이고.
1: 아, 지금 저희 신랑이 이거 듣고 있을 것 같아요.
0: 아, 당연히 듣고 있겠죠. 지금 저 계속 아, 주행 중이라 이
1: 네네.
0: 뭐야 전화 인터뷰 못 하고 대신 저 아내분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제 파블로 PD가 이제 전화 연결을 한 거지.
1: 아, 네.
0: 예.
1: 아, 저희 신랑이 운전하면서
0: 예.
1: 이 프로를 되게 듣더라고요. 자주 듣더라고요.
0: 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1: 아,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는 운행은 안 할 때,
0: 예.
1: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닐 때, 이 프로를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아,
0: 그래요?
1: 네, 저도 이제 같이 들으면서,
0: 예.
1: 그, 재밌더라고요. 아,
0: 지금 저 직장이라고 그러셨어요?
1: 네네.
0: 지금 괜찮아요? 옆에 다른 동료들 아, 없어요?
1: 아, 여기 지금 저희 회사가 전화방이 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이 귀뜸을 줬어요. 아, 이런 이제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전화를 받아보라고 맨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여서 제가 안 받았거든요.
0: 예.
1: 그래가지고 전화방에 와가지고 지금 아.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구나. 그 직장인데 네네. 사무실 안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1: 네네,
0: 소음 안 나게 또 밖에서 네네, 소리 안 들리게
1: 너무, 예,
0: 그런 부스가 있다 그런 얘기구나.
1: 네네네.
0: 어, 사장님 아주 훌륭하신 사장님이시네.
1: 아, 네. 우리 사장님 훌륭하십니다.
0: 아, 그런 거 정말 그 아이디어다.
1: 아, 그쵸. 네. 네.
0: 그 뭐 개인적인, 아니 공무라면은 공적인 거라면야 뭐 사무실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1: 네네.
0: 아, 당연히 사무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사적인 거 할 때는 그냥 눈치 안 보고 저 쑥 들어가가지고 그죠?
1: 예. 그렇죠, 그렇죠. 전화 받을 곳이 만만치 않거든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
1: 네.
0: 좋은 직장 다니시네. 예.
1: 아, 네, 저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아, 목소리도 쾌활하시고요. 네. 네.
1: 아,
0: 지금
1: 네.
0: 남편분이 손님하고 같이 주행 중이래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네.
0: 일단 저 아내로서 남편분한테 네. 한 말씀 해보세요.
1: 네, 저희 신랑이 원래는 이제 IT 직종이었는데
0: 네.
1: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0: 뭐
1: 택시 기사를 해보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0: 아.
1: 그래가지고 아, 택시 기사를 또 운전이니까 또 막 되게 그 좀 위험하잖아요.
0: 예.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년이 안 됐거든요.
0: 네.
1: 1년이 안 됐는데 갔다 와서 뭐 어떤 손님하고 있었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0: 네.
1: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좀 신이 나고 엄마가 좀 재밌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0: 그러네요.
1: 예, 잘 하고 있어가지고
0: 예.
1: 대견합니다.
0: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네, 화법으로
1: 네. 아,
0: 남편분이
1: 네.
0: 듣고 있으니까 여보 해가지고 시작해보세요. 시작.
1: 지학준, 우리가 그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서연이가 지금 16살이 됐는데 16년 동안 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렇게 살면서 또 힘든 게 없을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행복하고 힘들고 이런 게 계속 이제 연거푸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도 조금 내가 좀 짜증을 부리고 뭐 그래도 오빠가 이런 프로에 이렇게 또 내가 좋은 말을 또 남길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오빠 항상 건강하고 안전운전하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우리 예쁜 서연이다.
0: 네. 제가 남편이면은 뭉클해가지고 막 울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네. 사실 저희 신랑이 이런 라디오 프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예, 그래요. 어제 뭐 때문에 다퉜어요 그래?
1: 아 어제 뭐 사실 이렇게 부부 사이에는 다툴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없는데 네. 그 이제 나머지 뭐 뭐 육아와 네. 등등등. 네.
0: 뭐 사실 별거 아닌 건데. 네.
1: 맞습니다. 네네. 네.
0: 지금 저 아내분은 그 어떻게 되세요? 저 연식이 마일리지가
1: 나이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만으로 48이요.
0: 아, 48. 그러면 네. 오빠라고 그러셨는데 아저 남편분은
1: 저희 신랑은 49이요.
0: 한 살이구나. 한 살 차이. 네네. 예. 네. 그래요. 오빠 그렇게 부르나 봐요?
1: 기분 좋을 땐 오빠고, 네. 기분 나쁠 때는 아저씨라고. 이 아저씨 말이면서. 네.
0: 아유. 근데 오늘 그 남편분이 보내주신 문자 핵심은 그거 같아요. 네. 제 아내가 그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예? 그 네. 은행 대출 안 받고, 예. 개인 택시를 하게끔 돈을 줬다. 예. 뭐 이렇게 모아놓으셨던 것 같은데. 예?
1: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좀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 몸이 아프고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 제가 이렇게 꾸준히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게 또 남편 덕이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뭐.
1: 그래서 그 돈을 이 돈을 이제 오빠한테 줘서
0: 예.
1: 오빠가 이제 뭔가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되게 이 뭐 풀이가 좋다고 이렇게 지금 풀이를 되게 좋게 하는 것 뿐이지 돈을 줄 때는 돈을 줄까 말까 있어요 사실은 네 돈을 줄까 말까 이거
0: 아마 그 부부끼리도 이제 목돈을 이렇게 쾌척하듯이 뭐 하기는 선뜻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1: 네, 그렇죠.
0: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실제로 집행을 해서 남편 개인 택시 하는데 보탬을 주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1: 아, 지금은 너무 잘했다 싶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 뭐 돈이 뭐 한꺼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신랑이 다시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0: 아유, 훌륭한 아내분이시네, 정말. 훌륭한 아내분이야.
1: 그렇게 다시 이제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게 되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뭐 저희 가정에도 좋은 거니까요.
0: 그렇죠. 그렇죠. 대승적으로 보면 예. 네. 그거 갖고 있으면 또 뭐 할 거예요. 그 돈을. 당장 쓸 데가 없으면.
1: 맞습니다.
0: 아, 잘하셨네. 예. 가정을 네. 위해서 정말 네.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자
1: 네,
0: 그러면 네. 6970님 그 남편분이 하여튼 장가는 잘 가신 것 같고요. 예. 말씀도 아주 조곤조곤 잘하시고 좋습니다. 저기 남편분이요.
1: 예, 예.
0: 아내분을 데리고 행당동에 한대 앞에 예. 행당동 거기에 예. 음식점 있어요. 먹어봐 뒷고기. 거기 식사권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1: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경기도 와.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에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을 저희가 보내드릴 예. 거니까
1: 예, 예.
0: 남편분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어디 대기 어디 행당동 근처예요?
1: 네, 거기 저희 그 논골 사거리 아세요?
0: 논골? 행당동 네. 쪽에 모르겠는데요. 논현동은 알아도 논골은 모르겠네.
1: 아, 네. 하여튼 그쪽 그 행당동 쪽이고요. 네. 저희가 행당역에서 가까워요.
0: 아, 그러시구나. 잘 네. 됐네요. 그래서 네. 남편분이 행당동 뒷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셨구나. 예.
1: 아, 네.
0: 알겠습니다. 너무... 야, 네. 저 아내분 저 인터뷰 듣다가 2321 청취자가 이렇게 문자 짤막하게 보냈어요.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십니다. 이렇게.
1: 아, 네, 네 너무
0: 칭찬해 주셨어요.
1: 네, 네.
0: 그래요.
1: 저희 그리고 딸이 하나 있거든요.
0: 아까 얘기한 서현이
1: 네, 네.
0: 16.
1: 서현이 예, 서현이랑 네. 같이 고기 잘 먹겠습니다.
0: 그러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세 식구.
0: 네. 아니, 남편 안 데려가고
1: 아니, 저희 세 식구.
0: 아, 세 식구 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서 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남편에게 개인 택시를 하도록 목돈을 지원해 준 아내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고 옵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노사연입니다. 아까 부부의 그 애틋한 사연 듣다가 파블로가 이 노래를 2부 끝곡으로 올려놨습니다.

노사연의 사랑, 예, 들으시고요. 오늘 화요일 날이라 3부 허리케인 라디오의 최고의 코너죠. 대신 화내주는 남자 최국 씨가 이제 올 거예요.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예. 자, 잠시 후 3시에 최국과 함께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0: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계로가 충무로 역에서 퇴계로 4가 구간 양방면에서 밀리고 있고요. 서울역 방면으로는 퇴계로 2가에서 회원사거리까지 반대 신당역 방면으로는 서울역 사거리에서 회원사거리 퇴계로 2가에서 충무로 역까지 밀립니다.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터널 출구에서부터 재정관리단 앞까지 밀리고 1호터널 출구에서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까지도 강남 방면으로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만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고장차가 많습니다. 대천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바람 부근 갓길에서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매송유계소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강민주 씨가 부릅니다.

0: 강민주의 옷가락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화요일 케이블가리켄 라디오 일주일 내내 가장 최고의 코너로 청취자들께서 믿고 들어주시는 대신 환해주는 남자 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 환해드릴 거예요. 자, 예고를 쭉 말씀을 드렸더니 2861 청취자께서 당대 제1의 코미디언 최욱 씨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최국인지 알면서 일부러 최욱이라고 이름을 써서 보내셨네. 최욱은 매불쇼 진행자고 최욱 아니고 최국이죠. 예, 여러분 최국 씨가 욱해서 화 좀 낼 수 있는 사연 좀 미리미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가 인간이야. 예. 대신 화 내드립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지금부터 최국이가 화낼 수 있게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아지하고 산책 갔는데 똥 안 치우고 가는 사람 화 좀 내주세요.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목욕탕에서 헤어드라이기 헤어만 말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딴 데 말리지 마세요. 예, 이런 거 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682님께서 지금 아마 TV나 유튜브 보시고 제 외모를 보고 뭐라고 쓰셨네? 최강19형 머리 벌초하셨네요. 40대 청년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항상 건강하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섹시한 하루를 보내세요. 화이팅! 신청곡 될까요? 하면서 나훈아의 건배를 써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682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자 그러면 광고를 일단 듣고 9682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건배까지 듣고 와서 바로 대신 환해주는 남자로 들어갑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0: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등등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구이구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0: 최고 이렇게 라디오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는데
2: 네.
0: 많은 분들이 1번으로 꼽는 코너가 바로 이거야. 대화남.
2: 아 진짜.
0: 뭐 진짜요. 아마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얼굴이 좀 어두워. 왜 그래?
2: 네? 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0: 어디 진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2: 그러네,
0: 응? 왜?
2: 아니, 제가 한 2주 가까이 네. 여기 왼쪽 입술이 막 경련이 좀 일어나.
0: 저런.
2: 네, 계속 일어나.
0: 그 지난주에도 참 끝나고 얘기했었는데.
2: 안 나요, 이게. 계속 떨리네.
0: 그래요?
2: 네.
0: 그 입술 주변이 그런 거.
2: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말할
0: 제가
2: 때.
0: 아는 그 의학 상식으로는 뭐 비타민 뭐 D 뭐 결핍 그러면은 그게 그런다 그러던데. 예? 네?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0: 병원을 가봐야지.
2: 네?
0: 병원을 안 가봤어요?
2: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가보려고 지금.
0: 아, 그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지난주에 아프다 그랬으면 지난주에 바로 갔어 했어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게 병원 예약이
0: 네.
2: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0: 무슨 동네 병원에 무슨 예약이 오래 걸려?
2: 아니, 그러니까
0: 가면 되지.
2: 우리 동네 그 신경과를 가야 되는데 신경과가 우리 동네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
0: 신경외과 그런 데가 없다고요?
2: 네, 2차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0: 2차 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
2: 종합병원. 근데 그건 또 일주일 걸리더라고 예약이. 그래서 내일 가요, 내일.
0: 아, 다 네. 예약은 해놨고.
2: 네, 네.
0: 다음
2: 아유,
0: 주 그럼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 날
2: 네.
0: 저 뭐야 통증의학 전문의 나오거든 김용곤 원장이라고. 어?
2: 네.
0: 나와서 물어봐 그러면.
2: 아니 그거랑 상관없잖아 그분이랑.
0: 뭐야 그분은... 통증이지 그것도.
2: 아니,
0: 어? 신경이고.
2: 아니 어? 아프진 않아요.
0: 떨린다고.
2: 경련인 거지, 경련.
0: 경련?
2: 예. 저, 지금 뭐, 발음 같은 거에 좀 문제 없죠?
0: 발음 문제 없어.
2: 예. 왜냐면, 뭐, 말투가 어눌해지고 뭐, 이런
0: 거. 아 것도... 그런 거 전혀 없어. 아. 뭐 사람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예. 이게 좀 약해지거든, 마음도.
2: 아, 그러니까 막 신경 쓰이고 막.
0: 예. 괜찮아.
2: 아, 때 미치겠어요, 진짜.
0: 야, 국이야.
2: 아, 바빠 죽겠네, 진짜.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몸까지 이러냐고, 짜증나게.
0: 아이, 국이야. 그러지 말고. 아이. 내가 볼 때는.
2: 환장하겠네, 정말.
0: 외견상은 전혀 문제 없어요.
2: 그래요?
0: 어. 개그맨이 이게 말이 안 나오면 큰일 나지. 전혀 이상 없어. 약간.
2: 알겠습니다.
0: 내가 볼 때는 비타민 예. A, B, C, D 중에 뭐 하나가 지금 약을 먹어. 그러니까 약국 가서. 어?
2: 알겠습니다.
0: 내가 의사도 아닌데 자꾸 이런 얘기
2: 하는 거. 아니, 뭐, 남는 마그네슘 있으세요?

0: 있으면 좀. 좀 꺼주세요.
1: 약국 가면 싸.
0: 갚을 테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운동도 좀 시작하고 하려고 그래요. 예, 이번 계기로.
1: 파블로가 그래. 예? 지금 예. 살 빼래.
0: 잠깐만요. 근데 이 스튜디오가 왜 뭔가 좀 바뀐. 네. 이거 좀 어두워진 것 같지?
1: 아니, 전기요금 많이 나와가지고 줄인 거잖아.
0: 아, 좀 너무하네, 정말.
1: 아, 어쩔 수 없잖아.
0: 진짜 눈도 침침한데. 아니, 불을 껐어. 아, 진짜.
1: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
0: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여기가.
1: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아, 3분의 1을 껐어, 지금. 아, 참. 완전.
0: 아니, 근데 불은 켜야지, 그래도. 아, 어쩐지 이게 오프닝 이거 읽는데 잘 안 보여. 아, 그렇구나. 이거 뭐 다음 주부터 뭐 촛불 켜겠는데, 지금.
1: 촛불 켤 수도 있어.
0: 기가 막히다, 진짜.
1: 저기 요거 네. 요거 하나 읽어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아시죠? 예, 장안의 화제예요. 여러분들 화나는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 가는데서 너무 짜증나요. 화 좀 내주세요. 뭐 돈 떼었어요 제한테. 뭐 그러면 좀 보내주시면 화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를 저놈이 뺏어갔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런 거는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죠. 뺏어간 놈을.
1: 아, 네가 인간이야?
0: 족쳐야죠.
1: 아이, 좋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유료 문자 샵 0951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요.
0: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1: 지금 막 무슨 저 사건, 지금 사건 사고 얘기 비슷하게 하니까 네. YTN 이런 게 또 왔네. 인천 9월동 상가에서 칼부림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8명이 부상당했대. 어떤 범인인지 네? 용의자 현장 체포했대. 화 좀 내.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기서. 8명이나 칼부림해가지고 피해자가 났대잖아.
0: 좀 무서운데.
1: 인천 9월 인천인데.
0: 잡혔어요?
1: 잡혔대잖아.
0: 잡혔지.
1: 용의자.
0: 확실하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1: 한 명은 심정지 상태라고 뉴스 속보가.
0: 너 미쳤어? 이거 봐.
1: 그러니까.
0: 뭐 하는 새끼야?
1: 뭐 하는 거야 지금?
0: 어디서 지금 이 미쳤네 지금 어? 이게 지금 시간 어디서 칼부림이야 어디서
1: 홈플러스 입점 건물 2층 식당가에서 사건이 났대네.
0: 아, 아주 그냥 세상이 진짜 이게 하다하다 정말 진짜 별일다 생기네 진짜로.
1: 요새 왜 이렇게 저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0: 와, 네가 인간이야?
1: 그렇지. 혼 좀 내. 예.
0: 너 나오지 마. 넌 무기징역.
1: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자, 한 분이 먼저, 야, 오늘 저, 최국씨 화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0: 하나 왔어요, 하나? 아, 문자 좀 보내줘요!
1: 청취자들.
0: 아, 좀 너무하시네, 진짜. 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예? 문자도 안 오면 나는 뭐냐고.
1: 출연료도 못 받는다고 그래.
0: 아, 진짜.
1: 얘기해, 그렇게.
0: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1: 아, 그래도
0: 출연료도, 나.
1: 아, 출연료도 못 받는데 문자라도 네,
0: 문자라도 좀
1: 그래.
0: 받읍시다 여러분들
1: 불쌍하지
0: 부탁 좀
1: 않으세요?
0: 드릴게요. 화가 나실 거 아닙니까? 화나는 일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1: 아니 이거 한마디 좋아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0: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1: 그렇지.
0: 나 입술도 떨려.
1: 그렇지.
0: 마그네슘 필요하다고 그런데도 나 와가지고 하는데 문자 좀 보내주세요. 네. 문자 샵 0951 샵 0951
1: 자 청취자 여러분
0: 그래. 아니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야. 아. 50원이에요
1: 최욱 씨 좀 살려.
0: 그래도 50원이 있잖아요, 50원은.
1: 자.
0: 없으면 그냥 크크크이라도 보내, 크크크.
1: 아, 크크크 가지고 어떻게 화를 낼 거야?
0: 아니, 그래도 문자 오면 기분은 좋으니까.
1: 그래? 알았어. 자, 첫 번째 화내는 문자 왔어요. 3082번님의 문자인데, 당근으로 3만원짜리 패딩을 팔았는데,
0: 네.
1: 아, 당근 그거지?
0: 네, 당근 마켓.
1: 그거 당근 마켓으로 3만원짜리 패딩을 팔았는데요.
0: 네.
1: 거래가 끝나고 밤에 연락이 왔어요.
0: 네.
1: 이렇게 왔습니다. 입어보니까요, 어깨가 좀 끼는데,
0: 네.
1: 혹시 저 수선비 만 원만 입금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정말 짜증납니다. 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최국 씨.
0: 대충 입어! 그냥 입어, 그냥! 아니, 무슨 뭐,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고, 3만원짜리 사놓고 진짜 너무하네. 3만원짜리 사놓고 만 원을 달라는 거 있어! 어? 그냥 입어! 끼면 끼는 대로! 야, 이봐! 아, 짜증나게, 진짜.
1: 아니,
0: 3만 원이 그래.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또, 뭐, 큰 돈일 수도 있어, 누군가에는. 그런데도, 그래도 패딩이 3만 원이면 그냥 거저 얻은 거지, 뭐,
1: 그러니까.
0: 그냥, 해가지고. 어? 살 빼!
1: 그러니까.
0: 야, 살 빼!
1: 안 보인다고 소리 빡빡 지르는구만, 지금.
0: 야. 저도 얼마 전에 당근 그 거래를 한번 처음 해봤어요.
1: 그래요? 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0: 예, 네, 그,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골프 막, 개그맨으로 골프 막 가끔 치잖아요.

0: 골프 칠때
1: 골프
0: 쓰는,
1: 채를 팔았어?
0: 아니, 거리 측정기가 있어요.
1: 아, 그런 거 있지.
0: 예, 거리
1: 몇
0: 측정기,
1: 야드 남았는데 뭐 쳐다보는
0: 그거 이제
1: 거?
0: 뭐 이제 거의 이제 안 쓰니까.
1: 얼마짜린데?
0: 그 당시에 제가
1: 선물
0: 그래도,
1: 받았지?
0: 아니.
1: 네가 사지 않았을 것
0: 아니,
1: 같은데?
0: 샀어요.
1: 아니야, 너 누구한테 선물 받았을 것 같아.
0: 받았나?
1: 받았겠지.
0: 예, 그래서 한뭐 20만 원 해요.
1: 그렇겠지.
0: 예, 그래가지고
1: 그래서
0: 그걸
1: 얼마에
0: 뭐,
1: 팔았어?
0: 6만 원인가?
1: 많이
0: 예,
1: 받았네.
0: 6만 원에 이제, 팔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그집 앞에서 약속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교환을 하잖아요.
1: 아, 약속 장소를 두 사람이 매도인, 매수자가
0: 그렇죠.
1: 정하는구나.
0: 그럼 제가 이제 그 거래 측정기를 팔라고 하니까 제가 판매자
1: 네가 들고 나가는 거야?
0: 들고 딱서 있는 거야 그 안에 그 앞에서 비가 오더라고 또 짱나게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1: 저래.
0: 그래 비 오는데 그 앞에 그냥 그 옆에 이렇게 딱 벽에
1: 처마 밑에서
0: 길에 서 있었어. 안 와. 왜안 오세요? 문자 했더니, 아,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한 15분 기다렸어, 15분. 아, 짜증이 확 나잖아요. 아,
1: 현타가 오는 거야.
0: 비는 오는데.
1: 현타가 온 거지.
0: 그 6만 원 벌자고 내가.
1: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0: 그래서 15분 있다가 딱 오더라고. 거기서 차가 딱 오더라고. 차가 딱 와. 근데 그 차가, 그러면 인간적으로 거래하기로 했으면 차, 딱 차에서 내려서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1: 그렇게 안 해요?
0: 안 내려! 차에서 안 내리고 유리창 딱 내리더니 안녕하세요 저 저긴데요 여기서 좀 주세요 이렇게 차 안에서 받더라고 그냥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게
1: 그 물건은 건네주고 돈은 받아
0: 나 비 맞으면서 나 진짜 그 15분을 더 기다리고 내 와, 그 6만 원 딱 그 받는데 진짜 그거를 손에 딱 쥐고 내가
1: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0: 정말 진짜
1: 아니 나는
0: 열심히 살아야 돼
1: 아니 나는 그거보다 더 험한 꼴을 당했다 그 얘기하는 줄 알았지.
0: 아, 저한테는 되게 험한 꼴이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그 물건만
0: 연예인을
1: 봤더니
0: 세워도? 연예인을?
1: 물건만 봤더니
0: 그리고 날 못 알아봐 나를! 짱나게. 아, 예상은 했지만 진짜 막상 진짜 못 알아보니까 좀 섭섭하더라고.
1: 나는 그 차가 창문 열고 돈만 뭐야 물건만 챙겨갖고 휑 도망갔다 나 그 얘기할 줄 알았어.
0: 아 그러면은 그거는.
1: 아 6만 원 챙겼으면 됐지 뭐.
0: 아니 근데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네 진짜. 아 별로 안 썼는데.
1: 괜찮아 그 정도면 잘 파는 거야.
0: 아, 그렇습니다. 예.
1: 자 근데 당근 마켓 하려면은 거기에 무슨 그 홈페이지 같은 게 있어요?
0: 예, 어플이 있어요. 어플. 어플로 하는 거예요.
1: 앱이 있다고.
0: 앱으로 하는 거예요.
1: 그러면 상암동에 산다 그러면 그
0: 아니 동네 주로 동네에서 거래를 많이 하죠.
1: 아니 그 상암동 산다 이거요.
0: 네네.
1: 그럼 어떻게 하냐고. 상암동 그 앱을 꺼내가지고 상암동 치면 나와.
0: 내 위치, 내 동네 이런 게 다 나오죠. 다 그렇게 만들어놨지.
1: 그러면 이 물건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나 보지 그러면.
0: 네, 올리면 이제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1: 그 당근도 팔아 그럼 거기서.
0: 글쎄, 당근은 안 사봤는데 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1: 자. 1788님께서, 야, 너 최고의 오늘 수지 맞았다. 예? 1788님이 화낼 소재를 두 개나 보냈어.
0: 자, 뭘 두 개나 보냈어?
1: 두 개나.
0: 화가 많이 나셨네.
1: 감사합니다. 화낼 주제 1, 2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낼 주제 1번이 뭐냐면요. 이렇게 보내셨어. 도대체 말입니다. 여기 개봉동 인도는 왜 그렇게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는 제발 차도로 다니라고 화 좀 내주세요.
0: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는 게 맞아요, 근데?
1: 아닐걸?
0: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1: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
0: 그러니까.
1: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찾아봐. AI한테 물어봐. 자전거 서울 시내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야 됩니까?
0: 이거는
1: 차도로
0: 근데
1: 다녀야
0: 저기
1: 됩니까?
0: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희 개봉동 개봉동인
1: 개봉동 동장님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
0: 개봉동에다 자전거 도로를 좀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그게 부족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1: 근데 뭐 좁은가 보지. 자전거 전용 도로.
0: 그렇다고 차도로 없나?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1: 그러면 어떻게
0: 전용 도로가 있어야 돼. 전용 도로.
1: 지금 AI한테 물어봤더니 자전거 전기 자전거 포함은 원칙적으로 인도 보도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로 통행.
0: 차도로 다녀야 되는구나. 차도로 다녀 그럼.
1: 야 차도로.
0: 차도로 가 차도로. 어? 인도는 사람 인자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따는 길 아닙니까?
1: 야.
0: 왜 거기 왜 거기 자전거로 가지고 사람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1: 야.
0: 다 죽어! 요단강 건너고 싶어! 차도로 가 차도로!
1: 아이고.
0: 단 조심히 차 조심하면서 어? 뭐 이렇게 사람 진짜 이렇게 매너라는 걸 좀 지켜야지 말이야. 어? 야. 자전거를 탈 거면은 그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네가 인간이야?
2: 아이 잘했어. 한 번 더 해.
0: 네가 인간이야?
2: 한 번만 더.
0: 차도로 다녀. 한 번만 네가 더. 인간이야. 진짜. 그래서 옛날에 자전거를 자전차라고 그랬나?
1: 차지.
0: 우리 옛날에 자전차라고
1: 그렇지.
0: 그랬잖아요.
1: 차차를 네. 갖다가 발음을 두 개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어? 차로 있기도 하고 거로 있기도 네. 하고.
0: 아 어? 진짜?
1: 그렇지. 네. 인력거. 그럴 때도 이제 차차 쓰는 거거든.
0: 네? 뭐라고? 인력거에 차가 어딨어?
1: 그 차, 단일 차나 있잖아. 승용차 차자. 네. 그 인력차라고 하고 쓸 때는 네. 인력차라고 쓰고.
0: 아, 진짜?
1: 읽을 때는 인력거라고 읽는
0: 거. 아, 그래요? 오,
1: 아니야?
0: 그랬구나.
1: 맞을 거라면?
0: 어찌됐건, 예. 네. 영화도 있잖아요. 자전차왕 엄복동인가?
1: 그런 것도 있지. 자전거 왕 아니야, 거기? 네. 봤어, 그 영화?
0: 안 봤어요.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낼 주제 2번으로 갈게요. 1788님이 또 하나 보내신 게 있어요. 마누라가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이젠 나한테 자꾸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가정 문제인데 이거.
0: 아 사모님 좀 그러시네.
1: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보니까요.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성 호르몬 좀 보태주세요.
0: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 예 그렇습니까. 사모님. 사모님. 아 진짜. 아, 지금 나이를 뭐 가는 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또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떡합니까, 진짜. 어? 아니, 내 부하야? 남편이 부하야. 왜 그래요? 어? 우리 같이 늙어가잖아요, 우리. 어? 그래도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둘이 있다가 하나 저기 하면은 그 얼마나 저기 하려고 후회하시려고 그래. 자, 잘해줘! 잘해줘! 잘해줘!
1: 저기 오늘 체육이 오늘 컨디션 영 안 좋아. 노래 한번 틀어 빨리.
0: 아니야 좀 이따요. 뭘 노래 틀어요.
1: 괜찮아?
0: 네 괜찮아요.
1: 야, 왜 프로야 역시 네가.
0: 아니 재미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지 뭐.
1: 프로야 프로. 야, 야 노래 한번 듣고 오겠대.
0: 어떻게 맨날 재밌어. 네?
1: 노래 한 곡.
0: 아 몰라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요.
1: 자, 60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실버들 힘든 싱어 우리 하잖아요.
0: 어서 명령조야. 잘해줘.
1: 최신영 씨가 노래를 합니다. 있는가 주는 거야.
0: 줘, 줘, 줘. 것도 남성 호르몬 줘, 있는 거 줘.
1: 뭘 있어야 주든가 말든가 하지.

0: 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다.
1: 있을 때 주는 네. 거죠, 사랑은. 네.
0: 근데 저 있잖아. 지금 26초지. 네. 53초까지만 얘기를 해야 돼. 네. 53초까지만 얘기해봐.
1: 사랑은 있을 때 주는 거죠.
0: 20초 남았어.
1: 네. 없을 때는 줄 수가 없죠.
0: 그렇지. 네. 응? 좀 더 해.
1: 너한테는 안 줄 거야, 내가.
0: 어, 좋았어. 너가 누구야? 어? 네? 너가 누구야? 받은 애가 있어?
1: 있어요.
0: 어, 야. 자, 됐어. 여기까지만 하면 돼.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최고의 함께 라디오.
1: 네, 최국에 대신 환해주는 남자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사연을 듣고요. 문자들을 청취자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데 0638님이 네. 명령 쪼면 어때요? 저는 집에서 숨도 허락받고 쉽니다. 우리 부디 살아남아야 돼요.
2: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지금 뭐 상황이 좀.
1: 예. 위로 좀 해드려라. 아유, 숨 쉬는 것도 허락받고 사신대잖아.
2: 그러니까 네? 이제
1: 형님 하면서 해. 빨리.
2: 성우님이 그러는 거야. 네. 가만히 있어!
1: 그렇지. 깨갱깨갱. 어,
2: 이제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이제 쉬지 마. 가만히 있어. 뭐 이런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저 형님이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2: 아니, 그 정도로.
1: 위로의 말씀을 네. 좀 드려. 네. 위로의 말씀을.
2: 솔직히, 그, 괜히 그러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우님이. 뭐가 또 숨 못 쉬게 하는 그런 이유를, 그런 거를 유발시키신 건 아니죠?
1: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왜? 위로를 해드려야지. 에? 저렇게 사모님께서 이렇게 험하시더라도 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려야지.
2: 어떻게든 저기 에? 화장실 가서 쉬시든 어떻게든 뭐 숨을 쉬세요 계속. 예.
1: 인공호흡기.
2: 미리 쉬어놓거나. 네. 뭐.
1: 자 이번에는 봉필범 청취자께서 네. 이렇게 또 쓰셨어. 마누라가 명령조로 말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어떤 남편분은요. 숨 쉰다고 아내한테 혼났대요.
2: 아, 근데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숨을 못 쉬게 해, 왜? 어? 아, 진짜 정말 숨 막히게 하는구나. 이래서. 이게 진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냥.
1: 그렇지.
2: 아주 그냥 네. 어, 바가지 긁고 뭐 이런다는 뜻 아니에요.
1: 그렇지, 그렇지.
2: 참, 진짜. 네. 이게 나이.
1: 아내분이 바가지 긁는 것도 있지만 네, 네.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아까 그 형님도 그런 거 아니야. 네. 병원 갔더니 여성 호르몬이 더 많다는 거 아니야.
2: 남자, 봐요.
1: 남자 어. 인체에서. 네,
2: 남자분은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자분은.
1: 테스토스테론.
2: 이제, 네. 남성 호르몬이 막.

0: 나 이렇게까지 살고 있다.
1: 맞습니다.
0: 동병상련. 네. 예.
1: 저 7224님이 예. 살아남으려면 드라마 보면서 눈물 보이지 마시기를 이러죠.
0: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1: 근데 저도 요즘에 드라마 이렇게 볼 때마다 가끔 드라마에서 어떤 그 출연 주인공이 울잖아요. 네. 나도 같이 따라 울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
0: 감정이입이 네. 되는 거지. 아, 그게 당연한 거지.
1: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40대에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0: 괜찮아. 그거 네. 당연한 거지. 네. 예? 아니, 그거 안 울면은 작가가 뭐 왜 있겠냐.
1: 아니, 어? 아니, 근데 눈물 흘리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은 안 우니까.
0: 그럴 때는 너가 인간이야 그렇게 한마디 해드려. 어? 어? 아니 그걸 딱 보면 울어야지 같이. 아니 작가가 울으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거 보고 아, 나는 안 울까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웃고 싶을 때는 아니, 웃고.
1: 슬픈 장면이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이유로 울 수도 있잖아요. 어디 뭐 다쳐서 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도 막 눈물이 난다고.
0: 알겠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자 5962번님이 최국이 네. 너도 얼마 안 남았어. 그때 가면 알 거야. 너도 이제 숨쉬기도 네. 이제 허락받고 쉴 때가 온다 이런
1: 그때 갈 것도
0: 거야.
1: 없어요. 지금 뭐 이미 왔는데 뭐 저는
0: 이미 네. 허락받고 숨쉬어. 네.
1: 가장 먼저 오는 증상 뭐냐면 네. 아 때가 왔구나라고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네. 아 밥을
0: 안 줘.
1: 밥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아 이거 밥도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차려주고 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근데 점점 이제 애를 낳고 애한테 신경 쓰고 엄마를 하다 보면
0: 요즘 어떻게 하는데?
1: 일단은 제가 밥을 달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타이밍이 오더라고. 자연스럽게.
0: 그럴 때 어떻게?
1: 네, 좀 미안하고.
0: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 여보 밥 좀 줘 이렇게
1: 아니 걔가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나 지도 그분이, 먹긴 먹을 거 아니야 밥을.
0: 그분이 식탁에 밥풀 때까지 네,
1: 지가 먹을 때까지 난 기다리는 거죠.
0: 그래서 한 숟가락 얻어 먹는 거야.
1: 네, 그럼 먹으면은 야 같이 먹자 이런 식으로
0: 그러면 그분께서
1: 저월 때 먼저 달라고 안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0: 그러면 네. 같이 먹자 그러면 그분이 허락을 해주십니까?
1: 그 지가 먹어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뭐 같이 차릴 수밖에 없으니까.
0: 5678번님 네.
1: 절대 지 안 먹는데 나를 차 예,
0: 부부라는 게 참 한때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는데 지금은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1: 네.
0: 세상이 이제 돌고 도는 거지 뭐 이렇게
1: 근데
0: 가는 거지.
1: 희한하다
0: 뭐.
1: 이게 근데 희한해요 이게. 근데 또 막상 또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이 아프다거나 뭐 네. 자리에 없다거나 이러면 또 이게 또
0: 허전하죠.
1: 네, 허전하고 네. 이렇게 챙겨주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이 가는 게 또 부부야.
0: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70 중반 되셨거든. 그런데
1: 네.
0: 몇 년 전에 상처를 하셨어요.
1: 네네네. 네, 네, 네.
0: 내가 전화 한번 했지 딴 네. 일이 있어가지고
1: 네, 네.
0: 아 형님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야 그 뭐 혼자 있으니까 뭐 죽었다야. 어?
1: 네.
0: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밥 먹는 거서부터 혼자 계시니까.
1: 네네.
0: 어? 이제 공백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1: 그렇죠.
0: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드려 와이프한테. 네. 네?
1: 아, 나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0: 뭐?
1: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0: 얘기해봐.
1: 아, 우리 아버지 얘기인데. 아버지가 너무 웃긴 것 같아.
0: 이천에 계신 아버지.
1: 네. 네. 아버지가 지금 뭐 일을 또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일을 하세요. 뭐
0: 건강하시니까 네. 얼마나 좋아.
1: 네.
0: 어, 그런데.
1: 일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 숙소에 계세요. 숙소에 계시고 네. 주말마다 이제 집으로 오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주말 부부인 거지 요즘에 현재. 네. 근데 멀리 있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말에 올 거냐 이렇게 뭐 물어봤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가기 싫어가지고. 아, 몸이 좀 안 좋아서.
0: 그냥 숙소에 계시려고?
1: 아,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0: 그때 엄마가.
1: 어머니한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0: 뭐라고 그러지?
1: 야, 니네 아빠 지금, 되게 많이 아픈가 보다. 야, 큰일 났다. 야, 니가 좀 전화 좀 해봐라.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지. 아버지, 어떻게 된 거고.
0: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1: 아이,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거짓말 했더니, 다른 너한테 전화했니? 그래서 아버지 또, 엄마한테 겁나 또 뭐라고 했다고 또 막 그러더라고. 아, 나 겁나 웃겨가지고. 아버지는 왜 또 그런 거짓말 하가지고. 이거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큰일 났네.
0: 아이고.
1: 죄송해요. 아유, 뭐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아버지 팔았어요. 어떻게.
0: 아버지가 다 용서하실 거야.
1: 네네네.
0: 자, 최국 씨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아주 유명한 성우셨죠.
1: 아, 아버지가? 최고였죠. 예. 네.
0: 자,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도 한번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이번에는 3726님께서, 이야, 이, 이렇게 결기 있는 문자를 보내셨네. 네. 세상의 모든 남편분들 목줄을 풀

0: 들고 밖으로 뛰쳐나갑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를 느껴보자고요. 근데 나오면 조금 춥네요.
1: 내일부터 더 추워진대요. 든든하게 입고 나오세요.
0: 또 3082님께서는 남자는 참는 거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되게 많구나. 아, 그러니까 외롭지 않네요. 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되게 많네.
0: 같은
1: 여러분들이.
0: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1: 다 우리가 선택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예. 나는 환생을 믿어요. 어떻게든.
0: 이런 남자.
1: 환생은 무조건 있어, 환생은.
0: 환생? 예. 뭘로 태어나려고?
1: 아니, 뭘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0: 아,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려고 다음에는?
1: 아니요, 남자로 태어나야죠.
0: 이렇게 구박갔는데? 그래도 남자로 또 태어나겠다고?
1: 아니,
0: 환생을 믿는다는 게 갑자기 왜 그 얘기한 거야?
1: 예? 어? 환생이라는 게 다시 태어날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1: 그럼 설마 또 얘랑 결혼을 하겠어, 내가?
0: 남자로는 태어나고 싶고. 알겠어요. 네.
1: 자. 아니, 이렇게 하시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 되잖아요.
0: 뭐가 나쁜 놈이 돼?
1: 여기서 한번 그냥 웃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내 계산상.
0: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가게 됩니다. 최욱 씨 말해요.
1: 네.
0: 덥시 좋은 날, 이 노래.
1: 알죠. 예.
0: 허리케인 날 돼서 많이 틀잖아요.
1: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이 노래 부른 가수가 이제 여자 가수 진영 씨.
1: 네네네.
0: 요새 이름을 바꿨대.
1: 진짜요?
0: 응. 어.
1: 뭘로?
0: 옥자로 바꿨대, 옥자. 넷플릭스 옛날 봉준호가 했던 그 옥자 있잖아.
1: 네네네.
0: 그 이상한 돼지겠지.
1: 네.
0: 그 비슷한. 똑같은 이름인데 그거 개념은 다른 건데.
1: 그거랑 상관없는데 이제 이름이 똑같다.
0: 이름을 옥자.
1: 옥자. 그 슈퍼돼지 슈퍼돼지.
0: 그래가지고 그저 추가열 씨 있잖아.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런 추가열 씨가 옥자로 바꿔라.
1: 나쁘지 않은데요?
0: 진영보다 옥자가 낫다. 예명을.
1: 스타의 냄새가 확 나는데.
0: 그러니까 딱 와닿지. 옥자. 옥자.
1: 야.
0: 그래가지고
1: 잘 되실 것 같은데요?
0: 추가열 씨가 또 곡을 줬다는 거야.
1: 곡도 주고.
0: 옥자로 개명한 그 기념으로.
1: 이야, 대박이네.
0: 그래가지고 노래 제목이 뭐냐면 꽃피는 내일이래.
1: 꽃피는 내일. 네.
0: 자, 그래서
1: 옥자.
0: 파블로가 자 옥자의 노래를 한번 듣고 오겠답니다.
1: 옥자, 옥자,
0: 옥자, 옥자. 옥자. 옥자.
1: 나도 바꿀까 국자로?

0: 진영에서 옥자로 이름을 바꾼 옥자가 꽃피는 내일 추가연 네. 작사 작곡들에
1: 아 있습니다. 이거 잘 될 것 같아요. 예, 네, 꽃피는 내일.
0: 자 오늘 남성 그 걸기하자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고 계신데 9925번님께서 남성 여러분 네. 다 같이 자릅시다.
1: 아,
0: 뭘 자를러? 뭘 이렇게 문자가
1: 아,
0: 과격해.
1: 너무 하시네. 네? 진짜
0: 구구이... 머리카락 자르자 이런 얘기지.
1: 9925님 여기 지상파.
0: 너 머리카락 좀 자라야 되겠다 너. 잘라야 되겠어.
1: 공중파예요. 아,
0: 머리카락 진짜. 자르라는 거야.
1: 그죠 그런 어, 거죠.
0: 이발해라 네. 이런 얘기지. 너 좀 이발할 때 됐네. 네,
1: 그 와이프가
0: 네?
1: 얘기할 때 말을 딱 잘라라 이런 거잖아요.
0: 아 그런 얘기야? 네. 말을 잘라라? 아니면 머리카락을 자르든지.
1: 그렇죠. 네. 네.
0: 깜짝 놀랐네. 자 이번에는 1719번님 문자인데 우리 사장님은요 맨날 적자라고만 얘기해요. 30년 된 회사인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래요. 그런데도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걸 보면 적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최국 씨 우리 사장님 혼 좀 내줘요.
1: 사장님! 사장님! 너무
0: 나 국자야 그러면서.
1: 너무 하시네 진짜.
0: 나 국자야 그러면서 해봐.
1: 나 국자인데. 네,
0: 그렇지.
1: 사장님! 나도 꽃피는 내일 돼서 열심히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데 말이야. 어?
0: 30년
1: 전 월급을 적... 올려주지 못할 망정. 네. 맨날 거짓말만 하고. 뭘 적자야 적자는. 네.
0: 그러니까.
1: 30년 동안 적자인데 어떻게 이 회사가 지금 운영이 되냐. 운영이 그러니까. 되냐. 뭐 대출을 얼마나 받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사장님 네가 인간이야? 월급 올려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월급 좀 올려줘. 월급 좀. 제 시간에 퇴근 좀 하게 해줘.
0: 사장이면 다야 해.
1: 보너스 좀 줘. 보너스 좀.
0: 사장이면 다야.
1: 사장이면 다야.
0: 그렇지.
1: 아, 맨날 적자라며. 제일 많이 가져가지 돈은.
0: 나 국자야 그래.
1: 돈 내놔.
0: 나 국자.
1: 나 국자야. 아니 밑도끝도 없이 갑자기 왜 국자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0: 네가 그랬잖아. 네가 너 국자라고 네가.
1: 나도 이름 바꿀까. 아,
0: 국자로 바꿔 그래.
1: 그러면 좀 잘 될래나?
0: 아니 그러니까 성 쓰지 말고
1: 네. 국자.
0: 저 옥자 이런 거만.
1: 안녕하십니까 국자입니다.
0: 그렇지. 아니 너 트레이드마크가 그거 아니야 옛날 MBC 나올 때 국자 들고 다니는 거. 네. 어?
1: 그래 생각 좀 해보고.
0: 그래야지 청취 시청자들한테 이게 딱 각인이 되는 거야.
1: 그 이름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진짜.
0: 너 이제 제2의 또 한번 떠야 될 거 아니야 이제.
1: 근데 최국도 평범한 이름은 아닌데.
0: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1: 국자가 더 나아요?
0: 근데 그게 거기 최우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냥 성 빼버리고
1: 아 그래?
0: 국자로 해야 돼. 국자.
1: 형님도 바꿔요 일자.
0: 진짜.
1: 일자.
0: 나야 네. 바꿀 필요가 없어. 뭐.
1: 김경래 PD님 경자.
0: 제 빠블로 하자 빠블로.
1: 경자래. 어 우리 장모님 성함이 김경자인데. 예.
0: 자 이번에는 6253번님이에요.
1: 일자.
0: 아니. 면목동에서 부동산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직업상 손님을 제 차에 태우고 매물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 많아서. 차를 자주 깨끗하게 세차를 해놓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요 항상 제 차 오른쪽 뒷바퀴에 개가 오줌을 갈겨놔요. 개와 개주인 모두한테 네. 시원하게 욕 좀 해주세요.
1: 아 진짜 찌린네 진짜. 아이 짜증나 진짜. 아니 저 왜 내 차에다가 왜 오줌을 캐요. 아이 진짜. 어? 아니 강아지야 못 모르고 그렇게 눈 닥치지 마. 그 견주분이 거를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1: 아 그러면서 개를 키울 자격이 있어 당신이.
0: 빼일그 세 차에 넣는데 거기다 대고 찌익하면 얼마나.
1: 저 급하면은 그 저.
0: 기분이 안 좋아?
1: 전봇대 같은데 싸게 하든가. 아이 진짜.
0: 예.
1: 아이 개오줌도 얼마나 냄새가 또 얼마나. 아이 진짜.
0: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1: 차 밖에다가 정말.
0: 소리만 지르지 말고. 야 국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런 상황이 또 있으면 네. 견주한테 그렇게 아이디어를 줘.
1: 뭐라고요?
0: 바퀴에다 대고 그 강아지가 어? 신뢰할 것 같으면 그대로 안 나가지고 옆에 전봇대로 데려가라.
1: 아아.
0: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
1: 미리 싸게 하고 와 그냥. 미리 오줌을 누이고 오면 되잖아요.
0: 아니 형이 시킨 대로 해봐.
1: 어떻게?
0: 바퀴에다 오줌 넣을 것 같으면 반짝 들어서 전봇대 갖다 놓으라고.
1: 넣을 것 같으면.
0: 그렇지.
1: 바로 들어가지고
0: 그렇지.
1: 전봇대에다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0: 그렇지.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건설적이고.
1: 건설적인 잘 모르겠는데.
0: 국자야.
1: 아니 화내는 코너에서 소리만 벅벅 지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야.
0: 아 국자 좋다야.
1: 소리 어? 지르는 코너.
0: 자 이번에는 불쌍한 할아버지 9925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우리 알몸은 TV에 나오는 여자 이쁘다고 말하면 이쁘다고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못생겼다고 말하면 너는 더 못생겼다고 막 뭐라 그럽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네. 입도 꿈쩍 못합니다.
1: 네,
0: 불쌍한 할아버지 9925님 제가 숨도 허락받고 쉬고 계신 분이네. 네.
1: 아유, 저 여자 애매하게 생겼네, 이러세요, 그냥. 중간 정도 되네. 이렇게 해야지, 뭐, 어떻게.
0: 저 탤런트요. 저 되게 예뻐,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1: 어? 네. 오, 여자한테 이쁘다고 그래?
0: 그렇지.
1: 자, 네. 마누라 옆에 두는 나라고 그다음에, 말이야.
0: 그 다음에 또, 못생겼다고 말하면.
1: 너는 더 못생겼어! 너 그게 얼굴이야, 니가? 나나 되니까 같이 살아주는 거야, 너.
0: 아이고.
1: 아, 근데 보통, 요즘 할멈,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도 참 이런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되게.
0: 소통은 잘하고 계신 거야.
1: 되게 좋은데요.
0: 자, 9983님께서, 이거는 앞으로 예명을 너 바꿔. 국자로 하자 그랬잖아. 네가 뭐 제안한 거지만, 9983님이 그렇게 쓰셨어. 진짜로, 국자가 너무 입에 쫙쫙 붙네요. 푸하하.
1: 아, 진짜?
0: 국자로 바꿔.
1: 그럼 앞으로 여기서만 국자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0: 그렇지. 여기서 국자로 하자고. 네.
1: 왜냐면 다른 방송이 없어요.
0: 없지. 여기서. 네.
1: 여기밖에 없어요.
0: 여기서 한번 딱 뜨면은 되는 거야. 너도 한번 떠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너, 쇼부수 50 되잖아.
1: 네.
0: 50 아, 넘었냐, 저는... 안 넘었냐, 너? 어? 50 넘었어.
1: 넘었어요. 넘었는데, 조금 넘었어요.
0: 조금 넘었어? 네. 아니, 떠야 돼, 이제.
1: 네, 네. 한국에서는 못 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기, NHK나, 저기, 미국 뭐, MBC 뭐 이런 데.
0: 아니, 그러니까 미국을 가더라도, 국자 들고 다니는 거야, 국자. 네.
1: 저 한인방송 쪽으로 가야지, 뭐.
0: 그 국자로 뜨잖아.
1: 네.
0: 그러면 네가 최국이 국자다, 그래가지고 팔어. 홈쇼핑에서.
1: 어? 뭐 나쁘지 않은데?
0: 그치.
1: 국자를 팔라고요?
0: 그렇지. 주방도 그렇고.
1: 뭐 얼마나 나와.
0: 예? 그, 주방도.
1: 그렇죠. 그리고 국밥집 해도 돼, 국밥집. 아,
0: 그렇지. 예. 예. 거기다가 국자 예. 딱 걸어놔.
1: 아, 그러니까.
0: 아, 이거 최고기가 하는 데구나. 자, 3719번님께서는 남자분들 길 걸어가면서 제발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훅 마시게 되는 담배 연기에 당황합니다.
1: 아, 짱나죠.
0: 어디 한 군데에서 피우라고 최욱 씨 화 좀 내주세요.
1: 한 군데에서 피워! 아, 그냥 끊어! 아이, 짱나니까. 아, 담배를 이렇게 피워대, 왜? 아, 요즘 누가 길,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피워. 교양 없게. 어? 이걸 전문용어로 길빵이라고 하거든요.
0: 누가 어떻게 알아?
1: 길빵. 아, 우리 땐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길 가면서 걸어다니면서 피는 걸. 그 되게 없어 보이는 거야, 이거. 어? 흡연구역에서 정신으로 흡연구역에서
0: 그래.
1: 딱 쳐야지.
0: 네가 건달이야? 네가 건달이야?
1: 건달이야? 그래. 네가 건달이야? 어? 야, 건달도 그렇게 나네. 서서 펴야지. 그 애들 지나갈 때 피지 말고. 어?
0: 그렇지.
1: 왜 그래, 진짜로?
0: 아, 그리고 폐가 안 좋은 분이 지나갈 수도 있거든. 응? 어?
1: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아.
0: 지정된 곳에서 흡연석에서만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 아이코스, 아이코스.
0: 아이코스가 뭐야?
1: 아니, 아이코스 연초보단 아이코스가 낫지 않아요?
0: 아이코스가 뭔데?
1: 권련형 담배 있잖아요.
0: 아, 전자담배.
1: 네.
0: 끊어. 그러지 말고. 자, 아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들어? 좀 더 해? 조금 더 해요? 아, 광고 들어요? 네. 자, 최일교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현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네. 자, 한청취자께서 골목마다요, 여자들이 더 피워요. 삥, 돌아서 지나가요. 이렇게 써주셨네.
1: 같이 피워! 어디야! 아, 또 여자분들은
0: 자,
1: 또 이제.
0: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욱 씨,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아, 30초를 때우래.
1: 네,
0: 지금 52분 48초니까 53분 저 20초까지 뭐 좀 얘기 좀 해.
1: 형님은 담배 끊으셨잖아요.
0: 그죠? 나는 끊은 지 2021년 12월에 끊었으니까.
1: 어, 근데 되게 오래 되셨네.
0: 2, 3, 4, 5.
1: 아니, 그렇게 오래 됐어.
0: 만 4년하고, 언제 올 12월 되면 만 5년째네?
1: 아, 근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0: 그러니까 말이야. 야. 내가 담배 끊는 건 말이에요.
1: 어, 어떻게 끊어야 되냐.
0: 일주일만 참으면 돼, 일주일. 일주일만 참고. 약국 가가지고 있잖아. 네. 저거 사면 돼. 네. 은단 같은 거 사지 말고, 그러면 껌 있어. 그거만 있으면 끊을 수 있어.
1: 스트레스 받을 땐 어떻게 푸셔요, 그럼?
0: 됐어. 여기까지만 하면 돼. 출연료도 안 전에 더 얘기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철의 화무 11호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있는데요. 하남 방면으로 진천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사고 처리 중이라 증평에서부터 4km 구간 속도로 문의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기흥휴게소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서울 방면 안성나들목 일대와 안성분기점 일대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씀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유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이젠 추석도 지나고 완연한 가을이 되었죠. 어쨌든 지금이 이제 뭔가를 추수하는 시기인데 그걸 저희가 가을 거지라고도 하잖아요. 네. 요즘 분들은 아실까 싶지만 올 가을에 저희 쓴 라디오 DJ들은 무엇을 좀 추수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미아님은 어떤 가을을 보내고 계신가요?
0: 제가 여름 내내 네. 시나리오의 전 작업인 트리트먼트 작업을 계속했는데 이게 바로 작품화 할 수 있을 만큼 뭐 완성도가 있진 않아도 유의미한 피드백을 이끌어낼 정도로는 썼다. 그래서 저는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것을 저의 추수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김풍 작가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작품 만들 때 재미있다는 피드백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 피드백은 그냥 감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게 만드는 피드백이 아니니까 차라리 악평이 낮다고 그러면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아 피드백은 나아질 수 있는 기회구나.
1: 좋다.
0: 그래서 앞으로 좀 피드백을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추수가 아닐까.
1: 네. 재밌다는 말은 친구들이 해주면 되죠. 너무 재밌더라. 언니 그거 될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 맞아요. 되는 거고. 저는 되게 최근까지 이렇다 할 추수가 없다가 요 녹음 직전에 추수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러닝이거든요. 제가 원래 좀 잘 걷고 이렇게 야외 활동을 잘하긴 하는데 한 번도 달려야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무심코 그냥 아무 준비나 어떤 예고 없이 그냥 오늘은 좀 달려볼까? 난 달리면 어디까지 달릴 수 있나 했는데 계속 달리까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장비 없이 평범한 신발과 그냥 평범한 옷으로 달렸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일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멈추고 내가 달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 한번 좀 달려보자 했던 게 한 3주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달릴 수도 있는 사람인 걸 확인하면서 야외 러닝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좀 9월 말 10월 초에 추수인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러닝의 동지가 생겼어요.
1: 아 맞네요. 네, 언젠가 또 같이 한번 달려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이제 10월로 넘어왔으니까 새 키워드와 10월의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방금 저희 얘기 나눈 것처럼 요즘 이 날씨에 되게 감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계절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깥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쓴 라디오 키워드는 산책으로 정해보았고요. 저희가 지난 여름 동안 호러와 덕질처럼 주로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당분간은 좀 차분하고 느긋한 분위기의 책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서로는 은모든 소설가님의 첫 번째 산문 집 서울 풍류를 읽어볼 텐데요. 이 책은 은모든 작가님이 직접 서울 곳곳을 거닐면서 구경하고 맛본 이야기거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되게 잘 노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 너무 쉽게 우리한테 노출이 돼요.
0: 맞아요. 저만 빼고 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재밌게 그런 느낌인 놀고 거예요. 있단 말이야?
1: 내가 노는 건 별로 노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그때 이제 보통 그런 게 SNS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니까 약간 피로감도 느끼고 누군가의 노는 게 약간 괜히 꺼드럭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네. 때가 있는데 요 은모든 작가님이 책으로 표현해낸 서울 풍류는 SNS에서는 좀 표현해내기 어려운 풍류의 느낌적인 느낌을 너무 정성스럽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0: 왜냐면 풍류는 SNS엔 없거든요.
1: 맞아. 거기에는 그냥 전시가 있지. 네. 풍류의 진가를 담아내기엔 너무 작은 채널.
0: 풍류가 아니게 되잖아요.
1: 올리면 풍류가 아니다. 네, 명언이네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랑도 좀 맞아서 되게 반가운 한편 아 그 역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네. 풍류에 대해 한 수 배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보도자료에도 보니까 아등바등 살다가 정작 어떻게 즐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이 책을 펼쳐 은모든 작가에게 서울 풍류를 한 수 배워보면 어떨까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딱 맞는 소개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은 뭔가 산책만으로는 가을을 다 누렸다고 하기에 아쉬움이 남는 계절이잖아요. 지금이. 네. 그래서 이 시기를 더 잘 느끼게 해줄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해봤고 오늘은 특별히 이 일일 풍류 선배로서 은모든 작가님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소설 쓰고 산문에도 이제 재미를 드린 은모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약간 저자 소개부터 풍류인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자타공인 봄꽃 애호가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편집자님은 요 책 책 날개에 술 애호가라는 소개까지 좀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가님의 첫 작품의 제목이 애주가의 결심이라는 이야기고 이후에 이제 지은 책으로는 장편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그리고 한 사람을 더하면 그 세계의 푸른 돌 등이 있고 연작소설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주의 일곱 조각이 있고요. 또 중편소설 안락 그리고 그 밖에도 소설집 오프닝 건너뛰기 선물이 있어 꿈과 토템 등에 굉장히 다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에세이 서울 풍류가 올해 가을 출간되었고요. 2018년도에 데뷔하신 이후에 되게 12권의 단행본을 펴내셨는데 그 동력의 비결이 요 산문집에 담겨 있기도 하죠.
2: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님은 저희 쓴 라디오 이제 DJ들과도 인연이 있는데 우주의 일곱 조각으로 책방에서 작가, 저희가 책방을 운영하던 시기에 작가의 책상 전시를 열고 또 소설 수업도 진행하시면서 인연을 쌓아가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이게 에세이로 오랜만에 좀 내밀한 안부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0: 제가 책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 책 서울풍류는 작가님만의 맛 표현을 음미할 수 있는 맛의 풍류, 계절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나들이 스팟을 소개하는 멋의 풍류, 또 우리가 흥의 민족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음껏 흥을 낼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 공연 등을 소개해주는 흥의 풍류까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에세이 말미에 풍류 노트가 덧붙여 있어서 본문에서는 못 다푼 풍류 팁을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는 아주 명랑하고 산뜻한 책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가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입니다. 네, 이제 서울 풍류에 대해 저희가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서울 풍류는 약간 다소 옛스러운 단어인 풍류를 지금의 서울에서 다시 발견하려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풍류의 뜻이 뭔가 하면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더욱더 요즘처럼 좀 빠르고 쉬운 도파민에 절여지기 쉬운 시절에 이 풍류를 누린다는 게 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작가님은 이 풍류를 뭔가 거창한 취미나 엄청 고급스러운 문화생활로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나와 되게 가까이 느끼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서 세상을 감각하는 일로 확장시켜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책 속의 장소를 좀 구경하듯이 따라 걷다 보면 아, 이 풍류라는 거는 주변 풍경이 지나가는 모습을 좀 섬세하게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다. 뭔가 노는데 빠삭한 사람이라기보다 평소 주의력이 좀 섬세한 사람들이 이 풍류를 배워도 더 잘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그 책을 읽다 보면 또 이제 세상 느긋해 보이는 선비가 야, 지금 풍류를 즐길대야 하면 갑자기 빠르게 돋보자락을 휘날리면서 그 풍경에 침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작가님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이런 자질은 그럼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 좀 궁금해졌는데 작가님은 그럼 언제 나는 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즐기는 게 바로 풍류구나 이런 걸 좀 최초로 떠올리셨는지 궁금했습니다.
1: 뭔가 기본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고 노는 국리 좋아하는 건 약간 유전적인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70대인데 그 취미가 MTB 바이크이시거든요.
0: 그래서 건강하시네요.
1: 네네. 근데 이제 두 분도 지금 러닝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셨고 요즘 러닝 붐인데 그리고 아빠는 MTB 바이크를 타시고 스노우보드도 한참 타셨었는데 우와. 저는 그 유전자는 한 톨도 안 오는데 그 바이브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이렇게 애들이 막 그 고무줄하고 이런 거를 지켜보는 쪽이었거든요. 이렇게 땡볕에, 아, 쟤들은 덥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지켜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하고 나무 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좋아하는 그림도 이렇게 산수하고 풍속화 있으면 압도적으로 그 자연에 좀 사람이 있는 그 풍속화 쪽이 더 좋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풍류라는 단어를 살면서 자주 좀 많이 확 쓰게 된 계기는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제가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그때도 계속 같이 소설을 쓰고 화평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면 아무래도 좀 그 기간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30대 초반에도 아직도 등단을 못했었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합평을 하게 되는데 뭔가 그냥 합평만 하지 말고 이 합평 끝나면은 경복궁이 야간 개장이 있다는데 경복궁 좀 보고 가자. 뭐 이런 전시가 있다는데 전시 보고 가자. 그런 얘기를 번번이 하다가 어느 분기점부터 이렇게 제가 월간 풍류라고 해가지고 메일을 보냈었어요. 이 중에 골로라. 그 같이 합평한 친구한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야무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왜 메일링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한 사람을 위한.
0: 어머나.
1: 월간 풍류스러워. 서비스.
0: 바로 그 점.
1: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풍류라는 말 그때부터 계속 붙여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도 좋아는 했지만. 그래서 철철이 때때가 되면 뭐 이거 하자, 이거 먹자 이런 얘기를 이후에도 취미처럼 계속 뭐 꾸준히 좋아하게 됐고요.
0: 그럼 말씀하신 게 이제 어쨌든 합평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낭만의 영역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좀 풍류가 이제 뒤에 끼어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주요 배경이 서울이잖아요. 네네. 서울 풍류로 이제 좀 이렇게 한정 지은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합평의 주요 장소가 어쨌든 서울이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밖에 다른 이유나 혹은 이거, 이 장소여야만 했었던 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게 제가 그 고향을 물어보면 되게 말이 좀 길어지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이제 제가 40대가 되면서 서울에서 산 시간이 가장 길지만 딱 유치

0: 처음부터 그 고3까지 유년기는 전체를 아빠 직장 때문에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소도시에서 지냈어요. 근데 그 군산도 낭만과 풍류가 있는 곳이지만, 예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10대에게 소도시라는 게 아마 소도시에서 지낸 분만 아는 그 시내라는 개념, 있거든요. 번화가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시내가 한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좀 문화적인 것에 대한 조금 갈증이 아무래도 있었어서 그 서울에 왔을 때 대학생 때도 그렇고 뭐 20대, 30대, 40대 때 아무래도 주변에 문학한 친구들은 점점 더 이렇게 집에만 집에만 누워만 누워만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니 서울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1: 맞아.
0: 지금 봐야 될 전시가 이거 봐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좀 떨어지지 않고 네, 더그 갈급한 에너지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년기의 경험 때문에.
1: 그래서 지금 올라와서 지내시는 동안 서울에 대한 애정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그것이 나의 어떤 DNA에 있던 풍류인과 계속 맞아떨어져서 이런 볼륨의 책까지 쓸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가셨던 것 같네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제 오래전부터 작가님의 에세이를 기다려온 편집자님께 이번에야말로 좀 때가 되었다며 연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산문집이 이제 완성되는 과정까지도 하나의 풍류처럼 느껴졌는데, 마침내 좀첫 번째 산문집을 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무렵엔 작가님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걸 좀 쓰셔야겠다, 좀 결심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지난해 여름에 제가 정말 거창하게 선생님 저 계시를 받았어요. 라고
1: 오, 그니까요.
0: 메시지를 드렸었는데요. 이 거창함 배경으로 또더 거창한 게 있죠. 우리가 되게 지금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1: 산업혁명은 좀
0: 네.
1: 많이
0: 많이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지금 현재 4차,
1: 지금,
0: 네,
1: 4차
0: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3차, 4차. 제가 살면서, 내가 하나의 산업혁명 시대를 통과해서 살리라고는 생각 못
1: 그렇죠.
0: 했는데.
1: 새로운 또 혁명의
0: 네네.
1: 시대가 또 만들어지나.
0: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좀덜 하고 빨리, 글도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딸깍해서 쓰는 이런 문화가 되면서 어떻게 써야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천천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주에 되게 우연치 않게 오랜만에 만난 동료하고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대학원 진학을 둘다 발표한 거예요, 저에게. 근데 또래니까 40대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지만 그쪽은 생업이 있는데 쓰는 쪽이었거든요. 한 분은 생업이 있는데 굉장히 바쁜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자녀도 둘이나 있는데, 또더 열심히 채찍질하기 위해서 하나의 학위를 더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열심히를 더 채찍질하는 방향에 열심히 말고 조금 더 느긋하게 나의 리듬을 이 빠르게 전반적으로 가는, 더 전반적으로 가는 시대에 좀 고수하면서 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라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지고 게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하고 메시지를 드렸었죠.
1: 그럼 이 책은 약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항하는 책이라고 좀 새롭게 홍보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놀고 즐기는 책이 아니다. 이 시대를 좀 현명하게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다라고 조금 더 과장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앞으로 이제 어디 가면
1: 네, 그렇게
0: 말씀드릴 것
1: 말씀해주시면. 네.
2: 저는 책이 마치 좀 서울 풍류라는 제목의 에피소드형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이 글에 쓰셨다시피 풍류를 즐기면서도 쓰는 일과 잘 노는 일을 연결하는 흐름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글은 봄의 쓴맛과 맑은 맛이라는 에세이인데요. 망원시장에서 냉이를 고르는 작가님의 얼굴 위로 이렇게 쭉 내레이션이 깔리면서 신춘문예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그 30대 중반으로 플래시백 되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맞아. 당시에 작가님은 아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자책을 그만하고 싶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딴짓으로 관심을 돌리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산책과 요리였던 거죠. 그래서 장을 볼 때 근데 그나마 돈이 좀 적게 드는 부담이 적은 냉이를 샀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현재로 돌아와서 소설가가 된 작가님이 다시 냉이를 사와서 집에서 냉이 튀김을 만들어 먹는 모습이 되게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1: 맞아요.
2: 예전에는 그 동생한테 얹혀 사는 지망생의 마음으로 냉이를 먹었다면 현재는 소설가가 되어서 냉이 튀김에 이제 청명주까지 곁들이면서 써야 할 글 또 읽을 책을 계획한다는 게 좀 위로가 되었다고
1: 해야 될까? 대신 뭔가 안도가 좀 되는.
2: 맞아요. 뭔가 진짜 봄이 온 그런 기분인데요. 이 글처럼 저는 작가님이 글 쓰는 일과 이렇게 연결시킨 에세이들이 특히 좋았어요. 작가님이 그 지난한 기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작가님이 풍류를 즐길 줄 알아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야지만 보상처럼 자신한테 뭔가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작가님은 그 선물 같은 시간을 돌다리 삼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과정 중에도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보상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작가님에게는 풍류인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1: 저도 이 미안이 말씀처럼 그러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뭔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칫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창작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이제 창작 지망생들이나 동료들에게 좀 느슨한 루틴을 권장하면서 그 느슨한 루틴 안에 풍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살짝 독려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무조건적인 어떤 쉼을 예찬하는 또 책은 또 아니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머금으면서 풍류를 누릴 수 있다. 라는 팁을 주는 것이 되게 감동인 동시에 이제 소설가이면서 이제 현대판 풍류가로서의 그 남다른 내공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풍류란 게 꼭 이렇게 누릴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주인공이 즐겨 들을 법한 음악을 내가 들으면서 이동하는 것도 풍류. 내가 소설에 등장시킨 꽃향기를 직접 맡아보려고 외출하는 것도 풍류. 이런 건 되게 돈이나 큰 뭔가 노고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진 현실 안에서도 충분히 내가 바라고 염원하는 것과 또 세상이 지나가는 어떤 풍경을 이제 애정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걸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요 지점을 소중하게 좀 간직해 보려고 했었어요. 밑줄 그으면서.
2: 그래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작가님의 계속 쓰는 힘이 풍류에서 나온다면 반대로 풍류를 즐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0: 풍류를 즐기는 힘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풍류를 못 즐기면 힘을 못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양육이나 뭐 돌봄 노동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9to6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은 프리랜서 창작자니까 제게 시간을 제가 그냥 마음껏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권할 때도 늘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 시간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삶에서 또 가장 바쁜 때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가장 바쁜 때와 가장 바쁜 때 사이에 조금 틈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플러스 그럴 때 쉽사리 다시 삶의 사이즈를 키우는 일에 좀 신중하면 어떨까 현대인으로 살면서 그런 얘기도 주변에 좀 많이 하게 되죠.
1: 네, 여기에 더해 이 책의 풍미를 한층 더 높여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꼭지마다 살뜰하게 더해진 풍류 노트인데요. 이야기의 감칠맛을 더하고 책에 차마 다 담기지 않는 경치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팁박스 같은 코너죠. 그 에세이를 읽고도 아 그래 풍류는 그래도 좀 너무 어려운 걸 하고 약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등 떠밀면서 시도해보게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가 더해져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작가님 본인이 이미 풍류를 잘 즐기고 있으면서도 아 그래 한번 쓰면서 본인한테 나도 또 해야지 이것을 하고 다음 풍류를 좀 기약하는 모먼트가 거기에서 좀 귀여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당귀향이 가득하다는 그 싼 맥주를 마시러 작가님네 집 앞 펍을 꼭 방문할 예정이고요. 풍류노트를 통해서 알게 된 은평구의 금빛 수국사도 되게 귀한 발견이었어요. 뭔가 풍류를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전이 되게 코앞에 있는 듯 감각하게 만드는 코너여서 되게 좋았는데 이런 풍류노트는 평소에도 좀 틈틈이 쌓아두었던 어떤 실체가 있는 데이터에서 온 건지 아니면 좀 이번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모으신 건지 왜냐하면 이게 좀 본문에 풀었어도 좋을 법한 소재들이 되게 많아서 이 풍류노트의 작업 과정이 본편만큼이나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0: 제가 이제 지도 앱에다가 여기 다음에 가봐야지 나 흥미롭겠다 생각이 되는 거는 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나오면 이 책을 쓸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를테면 오늘 이렇게 상암동에 오니까 상암동 이 건물 근방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독일식 맥주 전문점이 일단 있고 그 제 지도 안에요. 그리고 또 그 근방에 음악을 좀 감상하는 좀 꽤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건너면 평화의 공원. 근데 제가 평화의 공원 안에 이 지점이 조금 이렇게 야장 느낌이 나는 곳이다라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1: 이미 언젠가의 내가.
0: 네. 네네. 그래서 그게 꼭 그 꽤 멀거나 이런 동네도 그렇게 갈 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녹음을 하러 오면 긴장도 되고 하니까 끝나고 뭐 먹을지 그때부터 조사를 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 동네에 갈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지도에 틈틈이 이제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못 가도 사람들이 되게 웃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간다라고 하면 가본 적 없는데 거기 뭐가 유명하다던데.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도 저렇게 저런 어떤 놀거리를 좋아하는구나 돼서 이를테면 그 책에 이건 풍류 노트는 아니지만 이 봄꽃 개화 현황이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온다라는 걸 보고 저희 그 동료인 손유미 시인이라는 분이 수영이 엄청 빠져있는데 기상청 홈페이지에 여름이면 해수욕 그 지수가 뜬다. 지금은 이제 수영을 그 바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온도다 이런 게 그것도 뜬다라고 여름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풍류를 위해서 풍류도 하면 또 물 놀이니까 그렇게 그 좋아함에 확실히 좋아한다는 걸 열심히 말하면 이 정보를 끌어당기는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일부러 열심히 모은 것은 거의 없고 네, 평소에 알아서 이렇게 끌어당겨준 소식들이 거기에 좀 즐겁게 실렸었죠.
1: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쓰시고 나면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추천을 더 부탁할 거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을 갖고 더 평소에 지도를 더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0: 근데 좀 풍류가 만능 방패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까지 조사해서 알려주는 건 또 조금 풍류가 아니니까 스스로 알아보라고.
1: 너무 또 진짜다.
0: 모르는 데는 할 수 있으니까.
2: 풍류의 자격.
1: 인위적인 건 안 돼.
2: 근데 이 풍류 노트가 너무 유용해가지고.
1: 맞아요.
2: 이것만 모아서.
1: 브록으로.
2: 미니 수첩 이런 거 들고 맞아. 다니면서 즐기면 어떨까 이런 괜히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1: 그러네요. 보고 계시나요? 출판사 분들, 관계자분들.
0: 네, 일단은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맨 뒤쪽에 그 목록 일람처럼은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서 편집부께서 네, 그 맨 뒤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는 이어서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저희가 풍류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고 맛의 풍류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멋의 풍류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풍류는 사실 먹고 맛있는 것에서 그치진 않고 진정한 풍류는 이제 자연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냥 단순한 유흥과 또 여가와 풍류의 차이는 좀 여기에서 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풍류는 뭐랄까 보다 좀 심미적이면서 정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뭔가 똑같이 술을 마시고 뭐 노래를 부르면서 놀아도 풍류인이라면 이젠 그 배경에 자연이 있고 이왕이면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그 나를 우리의 오는 노는 풍경에 둘러싸있는 숨은 이야기는 또 뭔가 없을까 약간 궁금해하는 태도까지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좀 풍류가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멋의 풍류 파트가 되게 운치 있고 좋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이 풍류인을 자칫 그냥 미식가 정도로만 오해할까봐 사실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작가님은 계절마다 좀 궁궐도 산책하고 미술관 관람도 하시고 하는 것이 저도 또 그렇게 좀 여가를 보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스트레스 해소법이 알고 보니 풍류인과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였구나 하고 되게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젠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되게 사적인 느낌만 취하고 있던 이 시간이 약간 아깝기도 했던 게 왜냐면 작가님은 굉장히 탐구적인 시선으로 이 어쨌든 책에 써서 책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작가님처럼 좀 더 탐구적인 시선으로 이 풍류를 즐겼다면 저도 저만의 좀 알뜰살뜰한 풍류 노트가 몇 페이지 정도는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남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설 본인이 작가님이 소설 수업을 통해 알게 된 학인 그 단청장님 덕분에 이젠 그동안 익숙했던 진관사의 단청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꼭지가 되게 공감이 되었고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들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이제 사대문 안에 궁궐 중에 덕수궁을 가장 자주 방문했거든요. 저처럼 지금 덕수궁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좀 덕수궁에 세세하게 정보가 많지는 않은 사람들에게 좀 귀띔하고픈 작가님만의 덕수궁 풍류 팁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조언을 얻고 싶어요.
7: 네, 그 마침 또 지금 이 가을이 덕수궁하고 연계해가지고 즐기기에 참 좋은데요. 일단 덕수궁 관련해서 덕수궁 안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그 분관에 대한 얘기도 썼는데 지금 이대원 작가의 전시가 하고 있는데 전시 제목이 정말 좋거든요. 네,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래서 네, 슬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단풍이 또질 텐데 그 빛을 정말 튕겨내는 것처럼 찬란한 그림들 그리고 굉장히 크고 색채가 화려한 그림들이

0: 서울 최초의 재즈 클럽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광화문 방향으로 이사를 온지 1주년이 돼서 또 요즘에 굉장히 공연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음악하고 덕수궁을 묶어보시거나 그리고 덕수궁 내부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전시하고 묶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오, 제가 전시는 너무 좋아서 벌써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음악은 이제 그 근방에 어떤 클럽이 있는 건 몰랐기 때문에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0: 네, 적극
1: 듭니다.
0: 추천합니다.
1: 그리고 이 머세풍류 파트를 이제 읽다 보면 계속 운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뭔가 이 운치라는 말은 사실 현재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보다 이미 지나간 곳들에 좀더 많이 붙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제 풍류 인생 중에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좀 존재해서 훗날에 더 미래의 풍류인들에게 운치 있게 보일 만한 멋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는 그좀뉴 운치에 대해서 좀 작가님의 어떤 리스트가 궁금했거든요. 어떤 게좀 있을까요?
0: 이거는 사실 하나는 제가 저도 아직 안 가본 건데 올해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그 드론쇼 있잖아요.
1: 아, 네네.
0: 네, 그 불꽃놀이는
1: 오,
0: 좋지만
1: 네네.
0: 작은 새들이 워낙 많이
1: 에.
0: 네, 그 죽는다고 해서 결국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드론쇼가 더 다양한 어떤 기술이 더해져서 더 화려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조카가 5살쯤 됐는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옛날에는 진짜 막 화약 냄새 나고 그 미세먼지 날리는데 그렇게 즐겼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그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을지 아니면 정말 멋있네 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드론쇼도 가을에 보통 한강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고 그리고 도서관을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갔겠지만 그 숲속 도서관이 정말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어린이실은 정말 예전과 달리 굉장히 책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막이 쿠션 자리도 있고 막 굉장히
1: 네네.
0: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약간 소풍 가는 느낌으로 놀러 가는 느낌으로 갈수 있고 또 도서관에서 그런 자리를 되게 향유할 수 있는 경험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한 아이들은 이 도서관에 정말 나들이 삼아 간다라는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제가 주변에 도서관에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 약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가 그 남산 도서관이나 다양한 숲속 도서관들 이렇게 보여주면 깜짝들 놀라거든요.
1: 그쵸.
0: 네네. 그래서 그 점을 또 요즘 텍스트 힙이 열풍이기도 하니까 잔잔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1: 아니, 드론쇼가 미래의 운치가 될수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게 너무 새롭고.
2: 너무 예상 외의 답변이라 조금 놀라웠어요.
1: 맞아요. 되게 근데 그럴듯한 되게 역시 산업혁명에 대항하는 책을 쓴 작가님답게 드론에 어떤 또 새로운 운치가 있다.
2: 그리고 뭔가 도서관에 먼 미래에 나들이를 가는 분들이 과거의 인간들은 종이로 책을 읽었대. 막
1: 향수로 느끼는 거죠. 종이책의 향수를.
2: 엄마도 혹시 종이책으로 읽었어? 뭐 이렇게.
1: 너무 운치 있었다, 우리 엄마. 이렇게.
2: 그런 미래가 그려지는
1: 네네.
2: 답변이었고요. 작가님이 즐기는 봄의 풍류들을 보고 있으면 봄에는 자연도 그렇지만 그걸 즐기려면 인간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한철 피고 지는 봄꽃을 좋아하시는 작가님에게 그런 의미에서 봄은 참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봄꽃을 보기 위해서 개화 시기도 살폈다가 또 궁궐이나 절, 한강 등을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농부시장에서 직접 봄꽃을 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반면 겨울에 대해서는 좀 움츠러드는 계절이기도 해서 제가 아는 또 다른 제철 인간은 겨울에는 아예 두문불출하거나 아예 여름 나라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풍류인으로서 겨울을 나는 비법도 궁금합니다.
0: 일단 12월에 국립극장에 공연을 하나 예매를 해놨고요.
1: 실내 위주로.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에 Y로 시작하는 재즈 클럽에 아직 거긴 예매가 열리지 않아서 체크를 해뒀고요. 전시도 좀 가을에는 가을은 이제 외부의 위주로 있고 겨울을 위해서 가을 전신을 조금 남겨줬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송년회나 신년회를 할 때 책에도 썼지만 그냥 먹고 마시면 제가 또 스몰 토크는 잘 못하거든요.
1: 그래가지고 네. 미들 토크는 잘하시는데

0: 어떤 맥락과 이야기거리, 문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으면 급격히 흥미를 잃는 희한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올해의 발견, 신년의 경우면 작년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미리 이제 고지를 해가지고, 그 작년에 뭐 처음 알게 된 스팟도 좋고, 어떤 나를 반하게 한 컨텐츠라던가, 뭐 새로 먹게 본 음식이든 되게 다양하게 작년에 새로 발견한 걸 서로 간에 이제 나누는 자리를 가지자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로 돈이 들지 않고 기존의 송년회나 신년회에 미리 공지만 네, 하면 되는 거라서, 올해도 물론 할 거고, 또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1: 신년회나 이제 송년회에는 뭔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야만 그냥 너무 뻔한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를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임들이 너무 많은 시기인데 거기에 이런
0: 맞아요.
1: 프로그램이 더해진 모임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내가 좀 그냥 정신없이 이 시기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한번 좀 제대로 즐기고 한해좀 찍고 넘어간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2: 그럼 겨울에는 이왕이면 따뜻한 실내에서 즐기는 것을
0: 네.
2: 추천하는
0: 그리고 이제
2: 것으로.
0: 그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럼 올해는 거기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계획이.
1: 그렇죠.
0: 네네.
1: 내년에 풍류를 함께 또 이제 계획해보는.
0: 네네.
1: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장식하는 파트는 흥의 풍류입니다. 먹고 마시고 운치를 즐기는 거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게 흥의 장소에서 좀 그런 게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각종 축제 이야기도 좀 있는데 저는 최근에 되게 몹시 흥겨웠던 풍류가 뭐가 있을까 좀 돌이켜보니까 올해 여름에 이제 옆에 계신 미아님이랑 정동진에서 보낸 1박 2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미아님의 이제 개정판 출간 기념 행사를 같이 보냈는데 그게 정동진이다 보니까 바닷마을에 좀 경치도 좋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거기서 이젠 이스트시네라는 서점 사장님께서 강릉 단오제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8월에 정동진에 이제 정동진 영화제가 있다면 그보다 앞선 좀 초여름에는 강릉의 단오제라는 대단히 아름다운 축제가 있다. 거기서 이제 즐겼던 분들의 이제 후회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듣는데 뭔가 되게 거대한 축제이고
0: 네.
1: 생각보다 제가 그냥 흔히 뭔가 을에 생각하고 있던 K축제의 결과 좀 다른 풍성한 콘텐츠가 있는, 그러니까 자부심이 좀 대단한 축제였던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내가 직접 가봐야만 알수 있는 영역이다 하고 이제 어떤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작가님의 책을 읽었을 때도 그 단오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첫 우연한 만남 이후에 곧장 다음 6월에도 단오제를 가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할 만큼 멋진 이 단오제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이셨는지?
0: 네, 저 첫해 가고서 지금 올해까지 4년
1: 네.
0: 연속 네, 가가지고 강릉 시민분들을 알아주세요. 농담이고요. 이 천년이 이어온 축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놀기 좋았는데 나왜 여기 처음 왔지? 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그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인데요. 일단 남대천이라는 그 천변에 양쪽에 몇 킬로가 쭉 이어지는 그 난전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무대만 하더라도 네 군데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전통 굿을 계속하고요. 몇날한 일주일 이상을.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씨름이라든가 그건 무대가 아니죠. 무대와 무대 사이에 씨름이나 뭐 그네 그 대회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전국에서 온뭐 전통 무대 뭐 사물놀이라든가 등등뿐만 아니라 그 다른 아시아에서 온뭐 캄보디아 전통 춤이라든가 이런 초청 무대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무대가 여러 가지 있고 또 그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품바장도 있기는 하지만 무대 그 커다란 무대 서너 군데 사이에 쭉 이어지는 그 장에도 일반적인 축제 음식 떠올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큰 축제니까 전국에서 온뭐 크래프트 맥주 푸드트럭 아마 웬만한 맥주 축제만큼 푸드트럭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 얘기를 하면, 오, 몰랐다. 그리고 그 강릉 내부에 있는 뭐 브루어리도 그렇고 각종 힙한, 소위 정말 힙한, 가장 트렌디한 곳에서도 많이 푸드트럭이라든가.

0: 이 부스를 출품을 하셔서 거의 전 연령층이 즐길 거리가 다 있고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연도 쭉 준비가 돼 있고 그런데 역사도 1000년이 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축제는 안 가는 게 아깝다. 축제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면이 확실히 있죠.
1: 아니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면 하루 이틀 정도로는 다 볼 수가 없고 왜 저희가 최애 콘서트 가면 올콘을 뛰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오제는 올콘을 뛰는 느낌으로 며칠을 좀 할애해야 할 가치가 있는 규모 같다. 하루 이틀 봐서는 단오제 다 즐긴 게 아니다라는 좀.
0: 저도 올해 2박 3일을 갔다 왔습니다.
1: 와 진정한 풀뉴인이죠 역시.
2: 제가 최근에 문화 비축기지에서 열린 옥토버 페스트에서 작가님을 뵀어요. 이 책의 편집자님과 이제 다른 일행분이 한 손에 이렇게 맥주를 들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계시길래 저도 잠깐 합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춤을 추진 않으셨고 굉장히 흐뭇한 미소로 저희를 영상을 찍어주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양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아, 같이 안 추셨어요.
0: 아니 세 분의 그 어깨 짓이 되게 나비같이 너무 평화롭게 아름다워가지고 이거는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2: 하지만 실제 남기고. 영상을 보면 그냥 취객들이거든요.
0: 또 나비 같은데 나중에 네 혜은님이 보시고 진실을
1: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2: 그런 거를 담는 영상으로 담는 작가님의 모습이 되게 어색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워낙 술도 잘 즐기시고 하시니까 혹시 이런 또 다른 비슷한 축제를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으신지.
0: 아, 저 이 축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문화비축기지가 지금 축제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어떤 원년인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올 봄에 히어로 락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열렸었는데.
1: 히어로?
0: 네네. 히어로 락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열렸었는데, 락 페스티벌이 사실 봄, 가을에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축제는 이틀간 전체 다 어떤 락 페스티벌이지만 다양한 장르가 오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밴드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서신 분들이 계속 감동하면서 이렇게 또 한동안은 사실 그 힙합의 시대여가지고 밴드 음악이 설제 입지가 굉장히 좁아 있었으니까 그 번번이 계속 감동하면서 무대에 오르시는 그 건이 있었어요. 그 올 봄에.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거의 이렇게 늘 찡하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내년 봄에도 한다면 그 서울의 락 팬들은 모두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이렇게 여러 축제를 다니시는 와중에 특별히 단오제에서는 풍류를 즐기다가 소설까지 좀 탄생시켰어요. 세계의 푸른 돌이라는 작품인데 요즘 작가님한테 이렇게 좀 영감의 씨앗이 되어주고 있는 풍류의 한 장면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는 뭐 아직 페어링할 만한 풍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풍류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의 씨앗이 있다면 또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작가님의 다음 풍류와 다음 이야기를 두루 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좀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0: 풍류를 즐기다가 만난 어떤 명언이 있는데요. 그 김환기 화백이 53년에 지인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코리아는 예술의 노다지 올시다라고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전쟁 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겹게들 다들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쓴 그 문구가 엄청 마음에 남는데 실은 그런 문구를 말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 시기에 굉장히 근사하고 모던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고 김환기 화백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화가들 이 참 멋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작년이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해서 그 좀 한국 미술사를 통시적으로 훑는 전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새로 반하고 치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써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는 써보고 싶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어떤 시대극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오래 숙성을 시켜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녀의 그림을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잘 노는 얘기를 에세이로 썼으니까 서울 배경으로 한 소설을 모아보고 싶다. 서울 살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아. 가까이는 하고 있습니다.
1: 서울 풍류의 약간 소설 버전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가을의 멋을 즐길 때 작가님이 가장 애정하는 산책 코스를 하나 추천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이 가을에 좀 따라 걷기 좋지 않을까. 책에 소개해 주신 것도 좋고요.
0: 늘 한강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마포와 가까운 곳에서 가장 번화한 홍대 합정을 떠올리면 풍류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남동에서부터 홍대 한가운데 홍대에서 조금 더 신촌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부터 쭉 공덕까지 그 경의선 네. 숲길이 네.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봄에 이렇게 벚나무가 아치형 터널을 이루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인데 벚나무는 다른 단풍보다 조금 일찍 들고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딱 지금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오는 길에 봤더니 평화의 공원 쪽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풍성한 벚나무 단풍을 보면서 쭉 오래 공덕 사실은 조금 지나서 걸으면 효창공원까지도 아, 이어지거든요. 네네. 경의선 숲길이. 그런데 또 도심에 있어서 걷다가 조금이라도 지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야장이나 카페에 가서 쉴 수도 있는 거리여서 책 한 권 들고 산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3: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쓴 라디오. 다시 듣기는 쓴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음모든 작가님과 함께 서울 풍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풍류를 잘 즐길 수 있는지 그런 팁들을 하나씩 좀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의 추천 노래와 영화까지도 작가님한테 저희가 좀 기대어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좀 노래들을 이 책을 쓰시면서 즐겨 들으셨는지 혹은 또이 책과 어울리는 노래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각자의 리듬에 맞게 일상과 그리고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요. 제가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생긴 재즈 클럽이 제 광화문에 이사 와서 1년이 된 기념 공연으로 되게 최근에 만난 카리나 네뷸라라는 팀인데요. 프로젝트 팀으로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님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말로님이 맏언니시고 4명의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가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종종 공연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앨범은 하나 나와 있고요. 근데 4명이나 되는 여성 보컬리스트가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시니까 뭐 가스펠 느낌이 어떤 부분에선 나기도 하고 또뭐 우리 민요를 재해석한 곡도 있고 그 재즈의 스캣이 화려한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웅장하게 울리는 느낌도 있고 네 해서 그날 제가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예술 너무 좋다 음악 너무 좋다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절로 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조금 길지만 카리나 네뷸라의 Fascinating Rhythm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 제목의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0: 네, 함께 감상하고 오실게요.

0: 작가님 말씀해주신 그대로 되게 화려한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1: 그리고 새삼 가을이니까 재즈가 역시 잘 어울릴 수밖에 그렇죠. 없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너무 하면서
0: 녹음을 얼른 마치고 저희도 야장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폼 안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일직 방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2km 구간 내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반포대교 북단 교차로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동호대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도 한강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내부순환 후 성산 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정릉 램프까지 이후 홍지문 터널 지나기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서운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에 추돌 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서울 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뒤로 안성나대모에서 안성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전국에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는 옛말이 있죠. 이 비구름이 싹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로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차가운 음료보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고 서늘한 바람보다는 따사로운 햇볕을 찾게 되는 계절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비 온 뒤 갑자기 훅 다가올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요. 집안의 온기도, 마음의 온기도, 그리고 통장의 온기도 잘 채워봐야겠죠? 어서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10cm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6,100선까지 밀린 채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1% 내린 6,186선에 개장한 뒤 장 초반 하락폭을 4% 넘게 키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5%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밤사이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가 연내 차세대 디램을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업종의 경쟁 심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미국 AI 기업들의 투자 비용 부담까지 부각되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업체의 기술 추격과 외국인 매도세가 국내 반도체 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가입소득 기준을 기존 연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정부가 가입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월세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맛있는 알부민 식품의 생산량이 1년 새 21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2,000% 넘게 증가했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알부민 식품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들이 비슷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올해 8월까지 부당 광고 63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표시 광고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특히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과장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출발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0: 이 두 분과 또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충남으로 가봅니다. 충남 아산인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17년간 지인 믿고 맡겨온 내 보험.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입니다. 보험을 믿는 지인에게 맡기다 보면 알아서 잘 챙겨줬겠지 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두기 쉬운데요.
0: 맞아요.
1: 하지만 내 상황은 계속 달라지는 만큼 보험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50대 후반에 꼭 확인해야 할 보험의 기준부터 불필요한 보험료는 어떻게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채울지 또 줄인 돈을 연금과 노후자금으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게 지인을 믿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또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자,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 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17년 전 서울에서 이곳 충남 아산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화물차에도 처음이고 동네도 낯설어서 초반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 생활도 처음이었고 저희 집엔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아들만 둘이다 보니 이사 첫날부터 아내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2: 얘들아, 살살 좀 걸어. 뒤꿈치를 좀 들고. 여보, 내가 여기 떡이랑 과일 사놨으니까 얼른 아랫집에 좀 드리고 와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당신 그 좋은 인상으로 말씀 좀 드려봐요.
0: 그렇게 인사를 갔다가 아랫집 형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3: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애들 클 때 다 그런 거니까, 우린 괜찮으니까 애들 그런 걸 혼내진 마세요. 이사 오신 거 환영합니다.
0: 너무 따뜻해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 뒤로 퇴근길에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고민 나누면서 형님, 동생 하며 친형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마침 형님이 보험 설계사여서 보험도 17년 동안 믿고 맡겨왔는데요. 그런데 보험료가 이게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보험료가 한 달에 14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머니특별시를 자주 듣거든요. 상담 신청을 해봐야 하나 고민만 1년 넘게 하다가 얼마 전에 저와 비슷한 사연을 듣고 아주 큰 맘 먹고 상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무려 1년을 고민하셨다. 아마 맞아요. 지금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7년 동안 한 설계사를 믿고 보험을 맡겨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 한 달 보험료가 140만 원까지 늘어나서 걱정되는 마음에 1년 만에 드디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 네, 우선 지난달에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좀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0: 네.
3: 사실 머니특별시를 1년 넘게 들으시면서 상담 신청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이게 분석을 해주는 게 맞을까 걱정이 되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괜히 또 이제 새로운 보험만 또 가입하라는 거는 또 아닐지 고민을 좀 거듭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계속 이제 들을수록 신뢰감이 좀 생겨서요. 상담을 신청을 딱 하려고 했는데 라디오 문자 보내는 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네, 저희 직접 초록색 검색창
0: 네. 네,
3: 상담 신청까지 이제 좀 남겨주시 이게 된 경우입니다.
0: 직접 검색해서 맞아요. 또 보내는 방법을 찾아주셨군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전문가님들은 무조건 뭐 새로 가입해라, 뭐 해지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점검만 받아보셔도 되고 좋은 건 유지하라고 또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려주시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창에 샵 누르고 0951번 눌러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우리 사연자님이 그만큼 보험을 제대로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셨을 것 같은데 직접 만나보니까 어땠나요?
1: 네, 처음에는 우리 청취자님이 내가 너무 보험을 많이

0: 가입했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와 함께 보험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1: 아, 불안합니다. 네.
0: 올해 초 가입한 보험 하나가 매달 25만 원이 넘게 내고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10년 갱신형 보험이셨어요. 57세인 지금 가입한 보험이 10년 뒤에는 또 와, 갱신이 되고 네. 그 이후에도 10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다고 하셨더니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지금 아직 57세신데 네. 10년 갱신형이면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상상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친한 형님이 설계사라서 이렇게 17년 동안 믿고 보험을 맡기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또 가까운 지인이면 에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보험 내용을 또 따로 잘 안 챙겨보게 되잖아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가입 당시 한 번만 보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네. 10년 또는 20년 길게는 평생 가져가셔야 되는 이제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인에게 이제 가입하게 된다라면 상품 내용보다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앞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당연히 잘 해줘. 없겠지. 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상품을 권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1: 이게 함정이죠.
2: 맞아요.
0: 물론 우리 기존의 그 형님 설계사님이 일부러 잘못 가입시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1: 네.
0: 다만 중요한 건 17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지 않다는 것인데요. 나이도 달라졌고 소득도 달라졌고 또 가족 상황도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필요한 노후 자금도 달라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다면은 보험도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맞아요. 중간에 한번 뭔가 바뀌면 점검은 꼭 필요하다. 자, 그러면 사연자님 보험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나요?
2: 우선은 사연자님 보험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진단비 대부분이 갱신형으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었고 네. 운전자 보험은 비슷한 보장으로 두 건이 이제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화재 보험도 보험료 부담이 큰 환급형으로 구성이 좀 되어 있었고 특히 중요한 뇌혈관 질환, 그다음 심장 질환 보장도 20년 갱신이기 때문에요. 결국 70대에 다시 갱신해야 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아, 이게 손볼 게 좀 많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57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보장이 다 갱신형이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그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 아, 내가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갱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 좋은 보험이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시고요.
1: 네.
0: 갱신형 보험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상대 적으로 낮을 수가 있고요. 필요한 보장을 일정 기간 동안에 나는 딱 10년만 보장을 딱 받겠다. 큰 보장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가입하시면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1: 네.
0: 문제는 갱신 이후에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나 우리 청취자님 57세라면 10년 뒤에는 67세거든요.
1: 네.
0: 그때는 지금보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자, 특히 50대 후반에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또 다른 부분까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보장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2: 우선은 화물차 운전이라는 직업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몸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사고나 상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1: 네.
2: 무엇보다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지만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요.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생기는 소득 공백까지도 생각을 해서 보장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0: 그리고 우리 50대 후반이라는 나이도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는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처럼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충분한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1: 네.
0: 또 동시에 앞으로 소득이 줄거나 은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보험료가 아니라 60대나 70대에도 이 보험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를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1: 결국에는 그 개인의 사정이나 이 환경에 따라서 보험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우리 사연자님은 50대 후반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사연자님 보험을 어떻게 개선해드렸나요?
2: 네 우선은 사연자님은 먼저 기존 보험에서 암, 뇌, 심장 3대 질환 진단비가 어떻게 좀 되어

0: 있는지 확인을 좀 했고 네. 비갱신으로 이제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상해와 이제 질병 수술비와 실손의 이제 간병보험까지 함께 점검을 좀 도와드렸는데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중복된 보장은 정리하고 부족한 보장만 보완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1: 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보험료가 14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2: 네, 핵심은 무조건 보험료를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장은 덜어내고요.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기는 것입니다.
1: 네.
2: 청취자님의 나이와 직업, 가족 상황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채워드렸고요. 효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해드렸습니다. 결국 보험 리모델링은 얼마를 줄였냐는 것보다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자님이 월 보험료 140만 원대였는데 제가 들으니까 뭐 40만 원대로 줄이셨다고 네. 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이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1: 네.
2: 그리고 보험료도 비싼 보험료로 가지고 계셨고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지금 자잘하게 이 고객님, 이 청취자님은 이제 그 형님이 아 요거 조금 들면 몇천 원 올라가, 요거 들면 뭐 만 원 정도 올라가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신 케이스예요.
1: 네.
2: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몇천 원, 몇만 원 그게 쌓이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1: 140만 원.
2: 네. 그렇게 돼서 정말 중요한 뭐 암, 뇌, 심장 요런 진단비나 그리고 거기에 또 치료비도 없으셨어요. 치료비도 넣어드렸고. 또 수술비,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또 이분이 화물차 운전하시니까 상해 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간병비까지 내 자식에게 또
1: 부담이죠.
2: 짐이 되기 싫으니까 그 간병비까지도 적절하게 잘 가입이 된 거죠.
1: 네. 이렇게 부족한 보장을 다 채워주신 거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40만 원 정도니까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새는 돈을 막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긴 여유 자금은 또 어떻게 활용해 드렸나요? 우리 또 은퇴 후에도 네, 준비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이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솔루션의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0: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 목표로 했다라면 월 100만 원 그냥 아꼈다. 여기서 그냥 끝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번에는 보장성 보험료를 월 40만 원 수준으로 정리를 했고 여유가 생긴 자금 중 월 50만 원은 연금 이제 개인 연금으로 이제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동안 보험으로 이제 빠져나갔던 돈의 일부를 이제는 노후 자금으로 좀 돌리게 된 경우인 거죠.
1: 안심이에요.
2: 네. 네. 그리고 이 청취자님이 계속적으로 저희 머니 특별시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2: 우리 전문가님들이 이 줄인 돈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꼭 노후 자금이나 연금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을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1: 네.
2: 그래서 또 나머지 50만 원은 또 목돈 마련으로 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5년 납입하고 10년 후에는 130%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 네.
2: 그래서 보험료 부담은 줄고 또 연금과 목돈 준비까지 시작하게 되니까 청취자님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그러니 저희가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2: 너무 뿌듯했습니다.
1: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청취자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물론 월 보험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가 보장된다는 게 그 아끼는 돈으로 연금도 탄탄하게
2: 맞아요.
1: 준비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보면.
2: 다행히 또 이 청취자님은 여유가 조금 있으셨던 분이라 이 돈을 뭐 꼭 쓰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노후 자금과 목돈 마련으로 충분하게 준비를 좀 할 수가 있었어요.
1: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험 리모델링은 단순하게 뭐 보험 몇 개 줄이고 보험료를 낮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줄인 돈을 앞으로 어디에 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연자분은 57세셨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보험료가 매달 이제 140만 원씩 나가고 있었던 돈을 40만 원대로 이제 줄이게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매달 이제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새로 이제 생긴 셈인데 이걸 그냥 생활비로 그냥 다 사용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모이는 돈은 사실은 맞아요.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금 중 50만 원은 연금으로 나머지 목돈 마련에 돌려서 노후 자금까지 좀 바꿔드리게 된 케이스가 된 겁니다.
1: 네.
0: 결국 이제 보험에서 세던 돈을 막아서 은퇴 후에 내가 쓸 돈으로 다시 쌓이게 만든 셈인 거죠.
1: 네. 그러니까 뭐 믿는다, 지인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직접 살펴봐야 된다.
2: 맞아요. 이분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신 부분이거든요.
1: 네.
2: 우리 보험 리모델링 모델링은 보험료를 무조건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1: 맞습니다.
2: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돈이어야 되고요. 연금은 살아갈 시간을 준비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50대 후반이 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뭐 보험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넣으면 노후가 사실 좀 불안해지고요.
1: 네.
2: 또 노후 준비만 하다가는 또 보험이 부족하면 또 위험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대에서는 적정한 선을 잘 찾아서 균등하게 잘 배분을 해야 되겠죠.
1: 근데 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청취자 애청자긴 한데 좀 고민이 된다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런 분들
2: 거예요.
1: 분명 계실 거예요.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2: 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절대 뭐 더 가입하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저희가 보험 점검을 잘해서 앞으로 내 상황에 맞게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내 상담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우선은 고민할 시간도 사치예요.
1: 네,
0: 왜냐하면 네. 그게 고민이 길어지면 한 달 보험료를 또 나가게 되고.
1: 맞아요.
0: 또 이제 계속 이제 지출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문자 한번 주세요.
1: 아, 맞습니다. 네. 뭐 문자 50원 드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자, 머니 119 이번 시간엔 17년 동안 지인 설계사를 믿고 보험을 맡겨왔지만 어느새 월 보험료가 140만 원까지 늘어나서 고민이라는 우리 50대 화물차 운전자분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상담을 통해 중복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보장은 정리하고 암, 뇌, 심장 질환 과 이 수술비, 실손, 간병 등 필요한 보장은 다시 보완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월 40만 원대로 낮췄고요. 줄어든 보험료 중 월 50만 원은 연금으로 나머지는 목돈 마련을 활용해 보험 점검을 노후 준비까지 연결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보험료 꽤 내는데 내게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좀 불안하다. 우리 전문가님들의 꼼꼼한 보장 분석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옵니다. 양희은 걸어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재무전문가 구인선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5898님께서 95.1 라디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신청 부탁드릴게요. 아우 그럼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900님도 상담 남겨주셨고 0806님도 상담 해주셨고 우리 0823님은 부부 보험 상담이요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내외분이 아름답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6283님은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70이 넘으셨는데 혼자 등산에 자주 다니세요. 혹시 다칠까봐 걱정인데 등산 가는 날만 가입하는 보험도 있나요? 아버지 연세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거 궁금한데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딱 이날만 좀 위험할 수 있는 날만 이게 운전자 보험은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1: 네, 가능합니다. 등산하는 날만 가입하는 하루 단위의 이제 레저 보험이라든지 원데이제 상해 보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연령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 주셨던 이제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가입이 좀 불가능하고요.
0: 아예 불가능인가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별도의 이제 상해 보험을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이 보험이 어떤 보험이냐면 하루에 보험료가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예시 금액인 거고요. 그래서 운동 중에 이제 사고로 골절이 되면 골절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골절 수술비 아니면 상해 수술비 등을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 상품은 원데이 상품은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아, 60세까지요.
1: 맞아요.
0: 아, 저희 아버지도 때문에. 안 되네요.
1: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보험을 좀 알아보시는 편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등산 말고도 우리 러닝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러닝도 많이 하시고 골프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또 뭐 러닝 하다가 또 골절이 될 수도 있고 또 무릎 쪽에 또 인대 파열, 연골 손상이 될 수도 있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골프를 치다 보면 또 다른 그 골퍼가 또 공을 또 맞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상 책임도 같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마다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구인선 전문가님이 말씀했듯이 뭐 하루에 1,000원, 2,000원 그리고 한 달에는 뭐 한 뭐 3,000원 그리고 뭐 1년으로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제 연 단위로 가입하시는 게 쌀 것 같고요. 뭐 골프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뭐 1년에 몇 번 안 간다 그러면은 그 날만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보장은 중간에 사고가 난 다음에는 가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꼭 하시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즉시 보장이 되시니까

0: 네, 엄마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요즘엔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많아지셨습니다. 장기 요양제도라는 게 있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올해부터 바뀐 것도 많다는데 내용도 궁금하고요. 엄마를 보니 저도 나중에 혼자 아프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요. 제 노후를 위해 장기 요양보험도 따로 들어둬야 할까요? 어머니 돌봄에 본인의 노후까지 이제 걱정이 돼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거동도 불편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계시다. 지금 장기 요양 신청 알아보시면 될까요?
1: 네, 우선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더 나빠지면 신청을 해야지 하고 이제 미루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나이가 많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닌 건데요. 혼자 씻거나 옷을 입고 식사하는데 얼마나 이제 도움이 좀 필요한지, 신체 인지 기능 등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어머니처럼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셨다라면 지금 바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이 질문 중에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도 물어봐 주셨거든요. 장기 요양 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2: 네, 우선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먼저 신청하게 되는데요. 공단 직원이 직접 어머니의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장기 요양 등급이 결정되는데요. 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 요양이나 또 주야간 보호센터, 또 방문 목욕 복지 용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혼자 돌봄을 감당하는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우리 4943님께서 이 짧은 문자에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걸 또다 답을 해드려야죠.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1: 네, 우선은 예전보다 서비스를 좀더 많이 쓸수 있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건데요. 특히 이제 집에서 받는 이제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 한도 금액도 조금씩은 더 늘어났고요.
0: 좋은 소식이네요.
1: 네, 중증 수급자에 대한 이제 지원이 확대가 돼서요. 가족 휴가 제도가 연간 11일에서 연간 10 2일로 늘어났고, 신규 사업으로 병행 동행 지원 서비스와 낙상 예방 등 재가 환경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하게 됐습니다.
0: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1: 맞습니다.
0: 느낌이네요.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이나 요양원 이용 비용이 전액 무료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저는 우리 문나영 팀장님의 어조에서 느꼈어요. 이건 X예요. 왜냐하면 전액 무료다 이러셨기 때문에 왠지 전액은 아닐 것 같아서 저는 X 하겠습니다.
2: 네. 역시 반 전문가십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를 잘 맞추셔주셨고요.
0: 아, 어려운 문제라고 했어요.
2: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우리 반 전문가인 아나운서님께 잘 맞춰주셨고요.
0: 감사합니다.
2: 정답은 맞습니다. X가 맞고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정말 많아요. 장기 요양보험은 전액 무료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받는 방문 요양 같은 재가 서비스는 보통 이용 금액의 약15% 정도가 부담이 되고요. 또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시면 20%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요양원 이용 비용이 뭐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국가에서 대부분을 지원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40만 원 안팎은 본인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본인 부담금이 어쨌든 뭐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오래 이용하다 보면 이게 참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꽤 쌓이거든요. 한 달에 40만 원이면.
1: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이제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기 부담금만큼도 사라진 거는 아니게 되는 건데요. 오히려 오래 이용할수록 이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이제 고민이 같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국가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줄은 몰랐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좀 많이 크네요라고 되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개인 장기 요양보험을 함께 고민하는 이유가 되실 겁니다.
0: 그리고 이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까 나도 나중에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지금 혼자 계시다. 있다고 했거든요. 네. 걱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0: 18세인 우리 4943님, 사연자님도 본인을 위한 장기 요양 보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나요?
1: 그렇죠. 요즘에는 진짜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장기 요양을 준비하다가 보면 정작 내 노후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하지만 48세이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내가 장기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만 바로 보험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0: 네.
1: 현재 가입한 보험에 치매나 장기 요양, 간병 관련 보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런데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국가 장기 요양 보험과 보험회사에서 따로 드는 장기 요양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름이 비슷해요.
2: 맞아요. 이제 전혀 같은 내용은 아닐 수 있고요.
0: 네.
2: 국가 이제 장기 요양 보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된다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거고요. 반면 민간 장기 요양 보험은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약관에서 정한 장기 요양 상태나 치매 등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2: 따라서 이제 국가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민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어머니는 먼저 국가에서 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4943님은 이제 별도로 민간 보험을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본인의 경우에는 치매 보험 하나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0: 네.
1: 장기 요양은 치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중풍이나 질병으로 또 거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장기 요양 상태, 간병비 그리고 노후 생활비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봐셔야 합니다.
0: 네.
1: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존 보험을 먼저 꼭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만 추가하는 겁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이 보험을 확인할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2: 네, 우선은 치매 관련 보장이 있는지, 그다음에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이 제대로 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간병과 관련된 보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0: 네.
2: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보험금 액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0: 네.
2: 어떤 상태가 되어야 지급을 좀 받을 수가 있는지, 장기 요양 몇 등급부터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일시금인 건지 아니면 매월 지급이 되는 건지까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0: 네.
2: 같은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해도요, 지급 조건에 따라서 실제 활용도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열심히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4488님께서 약간 뭐랄까요? 간증 같은 게 왔습니다. TBS 머니특별시 애청자인데요. 문 팀장님 저희 보험 그동안 살필 미뤄뒀다가 문 팀장님께 이 풀 리모델링 맡겼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아 아나운서님 첫 방송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문 팀장님과 김상아 아나운서님 목소리 구분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방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4488님이 문 팀장님께 직접 또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만족한다고 리뷰 아닌 리뷰를 이렇게 실시간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1: 이분 오늘 사연의 네. 주인공이십니다.
0: 아, 그러시구나. 그 아까 혹시 그 화물차 운전자분?
1: 네.
0: 아, 그러시구나. 네, 정말 대만족한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상담도 잘 해드리고 만족도도 높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혼자 살면 돈도 돈인데 아플 때 누가 나를 돌봐주지 하는 걱정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또 보험을 통해서 준비해둘 수 있겠죠?
1: 네, 뭐 보험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건강할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거동이 어려워지는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생활비, 주거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필요한 위험을 대비하고 연금이나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준비를 또 하시고 또 국가 장기요양 제도를 활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죠.
0: 네. 우리 청취자님이 아직 48세이시잖아요. 장기 요양까지 내가 벌써 준비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하셨죠. 네. 이렇게 이 사연을 짚어봤는데 부모님

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신청을 문의를 하시고요. 본인은 기존 보험에서 치매 간병 보장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부족한 돌봄 비용과 생활비까지 살펴보는 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겠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으로 노후 돌봄까지 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을 잘 챙기는 방법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은 6850님 문자인데요. 저는 63세고 5년째 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실손 하나뿐이라 요즘 걱정되는 심혈관 질환 보장을 알아봤는데요. 병력 때문인지 추천받은 보험료가 월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부담이 너무 큰데 보험료를 낮추면서 필요한 보장만 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1: 네, 그럴 수는 있지만 40만 원이면 너무 비싸게 측정이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해서요. 심혈관 보장을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조건 비싼 보험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입원이나 수술 여부, 그다음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라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과 보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만 알아보기보다는 일반 심사가 가능한지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네. 지금 실손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보장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손부터 좀 손을 대야 될까요?
2: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기존 실손이 오래된 상품이라면 자기부담금이 있더라도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지금은 하고 싶어도
2: 못 가입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실손을 먼저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거는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 실손의 보장 내용과 갱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부족한 부분만 별도의 진단비나 수술비로 보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을 챙기려면 뭐부터 좀 봐야 될까요?
1: 네. 우선 60대 이후에서는요. 보험료 부담을 무시하고 보장을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요. 네.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꼭 필요한 보장을 확보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심혈관 보장도 무작정 크게 가입하기보다는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등 어떤 범위를 보장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같은 심혈관 보험이라고 해도 보장 범위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병력이 있어도 월 40만 원 진단은 조금 많은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2: 그렇죠. 왜 40만 원이 나왔는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불필요하게 많은 특약이 들어간 건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장 금액을 무조건 크게 잡기보다는 꼭 필요한 담보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중요한 건 비싼 보험을 하나 더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러면 만약에 확인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특약은 좀 필요 없다 하면 이제 얘네만 쏙 뺄 수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다 뺄 수가 있어요. 그 100개에서 200개가 네. 넘는 보장 내역이 있거든요. 네. 어떤 데는 300개가 넘는 보장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네. 가져가고 필요 없는 담보는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0: 그럼 나는 이거는 절대 안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 하나씩 빼면 뭐 만약에 한 10개를 뺐다고 하면 보험료 부담이 좀
2: 많이 들죠.
0: 어느 정도.
2: 그렇죠. 진단비 같은 거 뭐 네.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를 뭐 1,000만 원만 빼도 2-3만 원, 3-4만 원이 확 줄 수가
0: 한 달에요.
2: 있어요. 그렇죠.
0: 그러면 진짜 덜어내는 방법도 그렇죠. 좋은 방법이겠네요.
2: 맞아요.
0: 자, 그러면 병력도 있고 보험료도 부담돼서 그냥 가입을 포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사실은.
0: 이런
1: 네.
0: 분들한테는 어떤
1: 맞아요.
0: 말씀을.
1: 맞아요. 고혈압과 사실은 당뇨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실 보험 가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근거인 거고 최근 치료 이력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조건이 네.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품을

0: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보험료보다 이제 보장 범위와 이제 갱신 여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가 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볼 게 많습니다. 병력이 있다고 무조건 가입이 어렵다 혹은 뭐 비싼 보험만 가능하다 이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기존 실손은 그냥 섣불리 해지하지 마시고 현재 보장과 갱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보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안에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셨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은 챙기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궁금증이 왔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보험 관련해서 저 이런 거 궁금해요 하면 이걸 해결해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2737님께서 5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시네요. 자, 주변에서 이제는 암이나 뇌혈관, 심장 진단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실손보험이 있다면 진단비를 추가로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한가요? 라고.
2: 꼭 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우리가 실손보험은 정말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부담도 있고 그런데 정말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일을 못하거나 해서 생활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 있다면 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한 번에 딱 나오는 돈이 있다면 그걸로 생활을 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실손만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진단비나 이런 거는 조금 준비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1: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갑자기 일을 쉬었을 때 그렇죠. 생활비가 너무 급해진다 맞아요. 하시면 그래도 진단비는 챙기시는 게 좋다. 맞아. 이렇게 상황에 네. 따라서 판단을 하셔라 말해주셨습니다. 1029님께서는 얼마 전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건강검진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병명은 없는데 괜히 보험을 잘못 가입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보험 유지나 추가 가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0: 우선은 다행스럽게도 가입 후에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다고 했다라는 게 가장 중점이 된 네. 거거든요. 네.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다라면 뭔가 이제 추가가 안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지금.
1: 아하.
0: 차라리 가입이 먼저 되셨다라는
1: 다행이네요.
0: 게 다행이셨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다고 해서요. 네. 예전에 가입했던 이 보험들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고지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면 정확한 보상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여겨집니다.
1: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원포인트 콕 짚어주신다면요.
2: 네. 물론 우리 아시는 우리 지인 설계사분들이 물론 잘 가입해줬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한번 증권을 한번 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하는 이 확인 작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우선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끝까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좀 줄여서요. 꼭 필요한 보장은 당연히 지키고 남는 돈으로 꼭 노후 준비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문자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태연의 4개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밀립니다. 탄천 1교까지 쭉 속도로 못내고요.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동호대교도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어렵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묵동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 구간이 양방면에서 정체고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분자교에서 장안교,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멀리 외관 부근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2, 3차로 2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이 일대 1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방면 기흥에서 수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18.9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0: 이거 보복 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청담대교에서 잠실대교 구간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주변 불편한데요. 뒤로는 성수대교 이전부터 밀리고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가양대교나 한강대교 또 청담대교는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서초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로 한남대교에서부터 속도를 못 내고요. 천안 일대로도 교통량이 많은데 지금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부천에서 신월 구간 정체고요. 인천 방면으로도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부천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0: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5: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풀려가는 퇴근길에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이 일대 정체가 되고요. 반대 성남 방면으로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 3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다리 건너기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고 김포 방면 차량은 여전히 많아서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내 2,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마포대교에서부터 속도를 못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으로는 신천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차로 광장 부근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0: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신기한 사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듣는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가 낮에 들으면 훨씬 빨리 들려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야심한 밤에는 우리의 심장 박동이 8bpm 느려진다고 하는 과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듣는 음악은 좀 느리게 들린다고 하네요. 이야, 신기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come in and suck it till it won't turn. You move me. Look out.

Jimi Hendrix, Wildest Thing. 오랜만에 지미 핸드릭스 노래 들어보네요. 네. 8BPM의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고 하죠. 8BPM이면, 그 BPM이 그,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메트로놈, 네. 똑, 딱, 똑, 딱 하는 그 메트로놈의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곡의 빠르기가 좀,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 듣는 소리도 약간 좀 늘어져 들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인간한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이 보는 책이 좀 이렇게 재밌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난 소식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맞아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다목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예. 밴드 이름입니다. 예. Maps. 이어서 Mr. Big, To Be With You. 들으셨습니다. 미스터 빅 노래는 2788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죠. 이 팀이 좀 나름 독특한 음악을 좀 하는 밴드예요. 그래서 장르가 록이긴 한데 약간 좀 사이키델릭한 면이 좀 돋보이는 밴드죠. 잘 들었습니다. 포크 한 곡 들을까요? 엘리엇 스미스, Between the Bar 듣겠습니다.

엘리엇 스미스 Between the Bar 이어서 Foo Fighters My Hero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엘리엇 스미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비틀즈처럼 곡을 쓰고 속삭이듯 부르는 사람. 멋지네요. 이런 닉네임을 딱 다른 팬들이 붙여준다라는 게 부럽습니다. 네, 1부 마지막 곡인데 7415번님 신청하신 오지오스본 마마 I'm Coming Home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너 운전하고 가는데

0: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1: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한대수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딱 봐도 히피죠. 참 정말 자유로운 영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정말 1968년 미국에서 귀국을 하시죠. 그래서 한대수 선생님은 대학가에서 직접 쓴 노래들을 부르면서 포크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김민기 선생님이 불렀던 바람과 나 아시죠? 그리고 또 양희연 선생님이 불렀던 행복의 나라로, 이거 다 한대수 선생님 곡이거든요. 이런 곡들이 히트를 하면서 가수 데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4년에 처음으로 한 노래가 그 유명한 물 좀 주소. 이 노래 발표하면서 완전 전국 스타가 되시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트윈플리오도 그랬지만 그 외국 곡을 좀 한글로 번안해서 불렀던 그런 유행의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대수 선생님이 확 바꿔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앨범 고무신, 이 앨범에서는 완전한 한대수 음악은 이런 거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치 무슨 뭐 랩하듯이 주절거리다가 비명도 질렀다가, 아무튼 여러분들 그 물 좀 주소 때문에 아시겠지만 창법이랑 발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라이브 때는 또 굉장히 즉흥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은유적이고 파편적인 언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 완전히 그 가사도 되게 몽환적인 이런 글들이 많고, 그 느낌상 좀 뭐라 그럴까요? 정제되지 않은 아주 거친 그런 앨범이었죠. 그래서 사실 뭐 그 앨범이 금지곡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그 망명 아닌 망명을 하시죠. 그 이후에 1989년도에 세 번째 앨범 무한대, 이 앨범을 통해서 역시 한대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곡이 좀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정말 이번엔 또 어떠한 새로움을 우리한테 선사할까 참 기대됩니다. 두 곡을 들을 텐데요. 첫 번째 노래는 물 좀 주소, 두 번째 노래는 행복의 나라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한대수 물 좀 주소 이어서 행복의 나라로 두곡 들으셨습니다. 네, 한대수 선생님 예전에 춘천으로 기억하는데요. 춘천 포크 페스티벌 갔을 때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석에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 네, 옆집 아저씨 같이 말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기억나네요. 오랜만에 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무디 블루스입니다. Night in White Satin.

Moody Blues, Night in White Satin. 오랜만에 긴 곡 들어봤는데 이 노래가 좀 유명한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 노래 무디 블루스가 발표했을 때는 큰 인기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DJ가 화장실이 급해서 큰일 났다. 좀 긴 노래 좀 틀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틀어놓고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다는 건데 그날 이 노래가 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 무디 블루스가 그날 이후로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이 라디오국에 사연이 엄청나게 문의가 왔대요. 그 노래 뭐냐, 그 밴드 무슨 밴드냐 이러면서 사람이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나 봐요. 착하게 살았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의도치 않게. 네. 4875번님 신청해 주셨네요. 유럽입니다. 파이널 카운트다운.

유럽, The Final Countdown 들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을 시간도 됐습니다. 오늘은 9391번님이 신청하신 한로로 입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TBS 라디오의 광고 책임자는 마케팅 팀장 최정민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저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휴,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9.6도, 제천이 6.7도, 철원이 6.9도입니다.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아침보다는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은 21도, 대부분의 지역은 20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의 기온차가 조금 벌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여파로 뒤로 행주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부터 청담동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5: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

0: 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8도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인데요.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방면으로 장수에서 중동까지 또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노고산 2터널 진출 이후에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2km 구간 정체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부근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좌우가 같네, 좌우가.

5588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요금소 부근 3, 4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에서 김포요금소 사이 6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도 계양에서 송내 사이와 시흥에서 안현분기점 사이 조금 더 와서 도리분기점 부근 또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지금 내부순환로가 성산방면으로 홍제램프 조금 목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뒤로 정릉터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이 사고 지점을 지나서 성산램프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구리방면으로 흰수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